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Oh, this restaurant is really cozy and fancy.
2: 그쵸. 이 레스토랑 진짜 좋죠.
3: How's your meal?
2: Meal? 아, 식사가 어떤가 이 말이네. Good, delicious, 맛있었어요.
3: It looked like you didn't eat much. Is everything okay?
2: Everything okay. I'm sick. 아,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아파요. 아픈데 소개팅이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가지고 잘 못 먹는 중이에요. I'm sick.
3: Oh, sick. You're sick? Oh, then fair enough.
2: Fair? 페어 플레이 할 때 그 페어면 아픈 게 공평하다 그런 말인가? 응? 뭐 그런 말을 한대요.
3: Oh, don't get me wrong. I mean, I understand everything you're going through. Fair enough.
2: 잠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피자를 한 조각 더 먹어서 불공평하다 이 말인가? 엄마야, 지사이라. 뭐 그런 걸로 그러노. You pizza 뭐?
3: Oh, more pizza? Oh no, I'm full. Do you want another slice of pizza?
2: 뭐야? 순순히 피자를 양보하는 거야? 진짜 공평하게 먹었는지 페어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각자 몇 조각씩 먹었는지 한번 세 알려볼게요. 자, 카운트.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3: Wait.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2: 아, 헷갈리잖아요. 아, 다시 세 알려야 되네.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4: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이해, 그럴만해. 영어로 뭐라고요?
3: Fair enough. Fair enough.
4: Fair enough.
1: 상대방의 이유나 설명을 듣고 그럴만하네, 이해돼 라고 할 때 fair enough 라고 합니다. 상대방 의견이나 행동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that makes sense, I understand 또 사용 가능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해해, 그럴만해, fair enough.
3: Fair enough.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Recently, as global interest in mindfulness and meditation continues to soar, Buddhist culture is gaining attention beyond religion as a way of caring for life itself. Starting yesterday at BEXCO, the 2026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opened its doors. Representative temples from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have gathered in one place to introduce their respective meditation practices and traditions, creating a space for both local citizens and international visitors to enjoy together. So today we speak with Venerable Son Cho Sunim. 네, 어제부터 BEXCO에서 2026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더 인터뷰에선 선초 스님과 함께합니다. 이번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 특별한 의미와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를 불교신문과 공동 주최하고 있는 BBS 부산 불교 방송국 특보단 활동을 하면서 BBS 부산 불교 방송 라디오 좋은 인연 선초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선초 스님입니다.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So she greets the listeners warmly, introducing herself as Venerable Son Cho Sunim here in the studio. She shares that she serves on the Special Advisory Committee for BBS, Busan Buddhist Broadcasting System, which co-hosts the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with 불교 신문, the news, and hosts a radio program called 좋은 인연 선초입니다. She expresses her joy at meeting everyone through this meaningful connection. Well, it's a very, very definitely an honor, right, to have a host here in the studio. Sunflower님께서는 두 라디오 진행자의 만남이네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인터뷰 기대됩니다. 어쩐지 스님 목소리가 정갈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Yes, thank you so much. And yes, it's very exciting to have another host and MC of a radio here in the studio. Well, today marks the second day of the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I heard that it has been lively with a crowd of visitors since yesterday's opening day. So could you tell us which programs citizens show the greatest interest in? 네, 오늘이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 2일차입니다. 네. 올해 박람회 열기도 궁금하고요.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어제 개막식 전부터 오픈런으로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 박람회는 부스 신청부터 예매권까지 조기 매진될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0: 네. 네.
1: 이번 부산 불교 박람회는 중장년층을 비롯해 젊은 세대들까지 또 무종교인들, 이웃 종교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즐기는 문화의 장입니다. 특히 불교 수행, 명상 전통과 함께 현대적 감각의 문화, 예술 콘텐츠를 결합해 젊고 힙한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불교 문화 축제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톡톡 튀는 감성에 맞는 굿즈들, 그리고 SNS의 쇼츠와 릴스 등을 통해 힙한 불교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네.
1: 명상이나 108배를 체험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또 요즘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스님들과 차 한잔하며 대화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모습 또 그 프로그램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박람회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So she highlights the overwhelming enthusiasm for the expo, noting that lines formed long before the opening ceremony yesterday, and both booth applications and tickets sold out early. She describes the festival as a cultural gathering uniting all generations from middle-aged adults to youth, non-religious individuals, and followers of other faiths alike. She explains that the expo blends Buddhist meditation traditions with modern cultural content to offer a young and hip take on traditional culture. Modern goods cater to youth sensibilities alongside viral social media reels and shorts have really helped make a fresh image of Buddhism. Young adults facing career and future anxieties have shown particular interest in hands-on activities and also meditation to reflect on their minds, as well as one-on-one tea chats with monks as well. And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marks the fina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of the year, following those in Seoul and Daegu. It holds great significance as major representative temples from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are participating on a large scale. So what does hosting this Buddhism Expo in Busan mean? 이번 박람회엔 부산 경남의 여러 사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박람회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찰 참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특히 각 사찰이 전승해온 수행 정통과 사찰 음식, 또 지역별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보다 친근하고 깊이 있는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부산 국제불교 박람회는 스님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08배를 매일 스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스님들이 차담을 통해 대중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토닥여주는 쓰담쓰담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찰과 스님들이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직접 다가감으로써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접하고 수행 문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So she highlights that the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stands out for its exceptional level of temple participation by bringing together the unique meditative traditions, temple cuisine, and regional hands-on programs handed out through each temple. The event offers a more approachable and profound experience of Buddhist culture. She notes that monastics themselves have actively planned and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eatures include daily 108 prostration sessions alongside monastics and also the Sudam tea chat corner. They offer warm counsel and comfort for people's concerns. And she stresses that by directly approaching and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temples, and they are all of them involved, are providing a valuable opportunity for people to comfortably connect with Buddhist culture and naturally experience the value of meditative practice as wel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Venerable Seoncho Sunim here in the studio. Now, the most noticeable shift in this year's expo is that it is designed as a hands-on experiential event. So what was the reason behind preparing such a diverse range of interactive programs? Also, why do you believe direct experience is so vital for those encountering Buddhism for the first time? 네, 이번 박람회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직접 경험하는 박람회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런 체험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사실 사찰에 직접 찾아와서 신행 생활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고요. 네. 이러한 오감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통해 불교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직접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불교 박람회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직접 명상을 해보고 차를 마시고 네. 음식을 맛보는 경험이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o she acknowledges that many people, particularly younger generations, feel a sense of burden or hesitation when visiting a temple directly for practice. She explains that immersive five-sense experience offer a way way to feel Buddhism directly through both mind and body, rather than just merely comprehending it intellectually. She emphasizes that the greatest purpose of the expo is gifting visitors a precious time of self-reflection and healing through active practice, seeing, hearing, touching, and tasting, and engaging firsthand. And at this year's expo, various temples from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are participating directly to introduce their respective meditative practices, as you mentioned, including tea ceremonies, the singing bowl meditation, the lotus leaf rice making as well. So what do you especially hope citizens will experience through this expo? 그렇다면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꼭 경험해보길 바라는 건 무엇인가요?
1: 네.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K-푸드, 사찰 음식을 명장 스님께 직접 배우고 네. 또 맛보시는 기회를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싱잉보를 비롯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수행 방법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상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종교를 떠나 일상에서 숨 한 번 잘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불교가 경건하고 엄숙하기만 한 종교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과 감성에 맞닿아 있고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불교 문화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요즘처럼 또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네. 잠시 좀 그냥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So she recommends learning to prepare and taste popular temple food directly from master monastics while encouraging visitors to try hands-on meditation programs like singing bowl therapy to discover a practice that fits them perfectly and personally is definitely important. She notes that for stressed modern individuals, simply taking a proper deep breath through meditation can restore peace of mind, regardless of religious background. And she hopes that these interactive experiences will shift the public perception of Buddhism away from rigid religion toward a engaging, accessible culture that touches modern sensibilities and brings joy to all generations.
0: Well, our station, BEFM, reaches many foreign listeners as well. If international visitors or residents are experiencing Korean Buddhist culture for the very first time, which program would you recommend most? 네, 저희 부산 영어 방송은 외국인 청취자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박람회에선 영어 법문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불교 문화를 처음 경험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또 한국 불교만의 가진 매력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이 시간 장산 스님의 영어 법문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0: 네.
1: 이번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무료 입장권을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전통 문화와 사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가 한국 불교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많은 지식을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이번 박람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찰 소개부터 스님과의 차담, 명상, 108배, 바루공양, 산책, 새벽 예불 등을 통해서 한국 불교를 오래된 종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마음을 쉬게 하는 한국 불교 문화만의 매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0: 네.
1: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도 많으니까요.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외국인분들에겐 이런 경험 자체가 네. 정말 굉장히 특별할 것 같습니다.
1: 네.
2: I love that. So she notes that Venerable Changsan Sunim's English Dharma Talk is currently underway right now, highlighting efforts to make the expo accessible to foreign tourists through promotional campaigns and free tickets. With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in traditional temple culture, she sees the event as a wonderful bridge to Korean Buddhism. Rather than overwhelming newcomers with complex knowledge, she strongly recommends Temple Stay as a comprehensive hands-on program. She explains that through temple tours, tea chats, meditation, temple meals, walks, and morning chants, foreign visitors can see Korean Buddhism not merely as an ancient faith, but as a calming cultural lifestyle, pointing out that many temples offer foreign-friendly programs, right? And she warmly invites international guests to try Temple Stay. Well, today, regardless of religion, more and more people are turning to meditation, temple stays, and temple food as well. So what do you think modern people are finding in Buddhist culture that is driving this shift? 요즘엔 종교와 상관없이 명상이나 템플 스테이, 사찰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등을 통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또 사찰 음식을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현대인들이 불교 문화에서 찾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본래 마음 또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를 선물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일에 쫓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놓치고 살 때가 네. 많으니까요.
0: 네.
2: Right, so she shares that through Buddhist culture, people gain a valuable opportunity to pause and look back on themselves rather than simply experiencing a temple. She explains that taking a break from constant notifications and work through meditation, tea chats, and all of that practices allows individuals to lay down anxiety and stress while learning to observe their own minds. Also, temple food teaches them to eat with gratitude, respect all life, and let go of greed. What modern people seek in Buddhist culture is not something entirely new, but rather the gift of rediscovering their true inner selves and acquiring the wisdom to live fully in the present momen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Venerable Son Chosunim here in the studio. Now, people often say that even as technology advances rapidly, human anxiety and loneliness only continue to grow. In an era dominated by AI, why do you believe Buddhism becomes more essential?
1: 네, 이제 조금 더 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안과 외로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런 시대에 왜 불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AI의 발전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불안과 욕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1: 네.
0: 더불어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일처럼 바라보는 자비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AI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술이라면 불교는 AI를 사용하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So she highlights that Buddhism is a religion of wisdom and noting that while AI provides fast knowledge, it cannot bring peace of mind and may even amplify anxiety and greed. Instead of more information, what people really need is the practice and wisdom to empty their minds and observe their true selves in the present moment. She stresses is a genuine compassion, empathizing with others' pain and caring for their suffering as one's own is something AI can never replace. She reflects that while AI is a tool designed to satisfy human desires, Buddhism teaches human beings how to live with virtue and purpose while using technology.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네.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분들을 만나서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불교는 우리 일상에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로 마음이 힘드시다면 빅스코 제1 전시장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장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So she expresses her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meet listeners and introduce the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She reflects that Buddhism begins in everyday life with taking a moment to look back on oneself, and she warmly invites anyone feeling exhausted by the ongoing heat wave and daily stress to visit the expo currently taking place at Bexco to find a time of warm comfort and healing.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her about some of the photos that's going on, that we are showing on YouTube.
1: 선생님, 저희 유튜브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에
0: 네.
1: 지금 어떤 화면인가요?

0: 지금 그 불교 수행지에서 불화 사경을 하고 부처님 경전을 글로 적고 그다음에 이제 또 탱화를 그림으로써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뒤에 있는 불보살님들의 모습들이 다 이제 그림으로 그린 모습이거든요. 네네.
1: 그렇군요. 이게 또 이제 백스코에서 지금
0: 네네.
1: 박람회에서 하고
0: 전시하고
1: 있는.
0: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So these portraits and the photos and pictures that you see in the background, you can see them at the expo right now at Bexco. Definitely beautiful indeed. And you are seeing some of the photos of what's going on at Bexco right now. Well, when your mind feels cluttered, what is your personal way to rest and unwind? I would love to hear it from our guests today.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마음이 복잡할 때 스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0: 글쎄요. 먼저 내 마음이 복잡하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차려야 이 복잡한 마음을 비워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그럼요.
0: 이러한 복잡한 생각이 많다고 느껴지면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한 30분씩 이렇게 걷는데요. 걷다 보면 이상하게 머릿속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내가 내딛는 발걸음에 집중하거나 내가 걸으면서 느끼는 나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걸어보시면 마음이 아마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요즘 너무
0: 너무
1: 더우니까요.
0: 더우니까.
1: 걷는데 한 20분, 30분 걷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제리님께서도 저는 마음이 복잡할 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걸어요. 바깥 공기를 마시면 걷다 보면 엉켜있던 생각이 조금씩 정리됩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오늘 정말 바로 실천해 볼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So she emphasizes that the first step is simply noticing and acknowledging that one's mind is cluttered. She recommends putting down just smartphones for 10 to 20 minutes and go for a walk when feeling overwhelmed. Sharing her own daily routine of walking for about 30 minutes, she reflects that focusing on each step or breathing while walking helps clear complex thoughts and brings a sense of deep peace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Venerable Sancho Sunim here in the studio.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선초 스님과 함께했는데요. 스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Al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listen to Sandra Larke with To Be Surprised.

0: the time is now 11:44,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de. Every Friday, we have this special segment, News Inside. And today, we a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He's a reporter from Busan Ilbo. 네, 김동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topic for today. It is reported that the new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scheduled to open in 2030. Has been decided to be located in the Stage 1 redevelopment site of North Port of Busan Port. Today, we're going to look into this detail. 2030년 문을 여는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지에 들어서기로 했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해양수산부는 부산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복합 항만지구 일대를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부산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심사했는데요. 그 결과 동구가 제안한 초량동 1270번지 일대의 복합 항만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이 부지의 면적은 72,456제곱미터로 축구장 약 10개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부지는 현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쓰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on the 6th that it has finalized the complex port district area within the Stage 1 redevelopment site of North Port in Donggu, Busan as a site for its new headquarters. And previously, the ministry received and reviewed proposals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in Busan for 3 days, starting from the 29th of last month. As a result, the complex port district in the area of 1270 Choryangdong proposed by Donggu was selected. The area of this site is 72,456 square meters, which corresponds to the size of about 10 soccer fields. The site is currently being used as a parking lot and for the Busan Port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Well, other local governments also applied for the ministry's site contest. What is the reason why North Port was ultimately selected?
2: 해수부 부지 공모엔 다른 지자체도 신청했었는데요. 북항이 최종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이번 공모에는 동구 외에도 강서구와 남구, 중구도 참여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부지는 확보가 용이하고 유관기관과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등 점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 소유이지만 사업 완공 후 소유권이 해수부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상업지역에 해당해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행정적 부담과 소유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0: I see. So yes, in addition to Donggu, 강서구, 남구, and 중구 also participated and competed in this public call. And the newly selected site is reported to have received high scores in all evaluation items, such as the ease of securing the land, high possibility of clustering with related agencies,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Although the site is currently owned by the Busan Port Authorit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ownership is scheduled to revert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upon completion of the project. Moreover, since it corresponds to a commercial area, it does not need to undergo a separate procedure for changing district unit plans, significantly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and required time. Well, it was evaluated as a particular strength that the largest area among the proposed candidate sites was secure. What effect is expected when the area is large?
2: 제시된 후보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 확보됐다는 점이 특히 강점으로 평가됐다는데요. 이 면적이 넓으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1: 네, 북항 복합항만지구 부지는 애초에 해양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와 직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복합항만지구 부지에 향후 해양 관련 기관을 유치하기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인 HMM 역시 부산 이전을 확정하면서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랜드마크급 신사업 건립을 발표한 바 있어 해수부 부지와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0: I see. So because the North Port Complex Port District site was originally planne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marine cluster, it can maximize linkages and effects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e ministry explains that it is also easy to attract marine-related institutions to the complex port district site in the future. Previously, HMM, the nation's largest flag carrier, also confirmed its relocation to Busan and announced the construction of a landmark level new headquarters with the North Port redevelopment area. So synergy effects with the ministry site are expected to grow even larger. While we hear the location with excellent accessibility is also the strength of the new headquarters site.
2: 예, 뛰어난 접근성을 지닌 위치도 신청사 부지의 강점이라고요.
1: 네, 북항 부지는 지금도 KTX 철도 인프라를 갖춘 부산역을 걸어서 오갈 수 있고 도시철도 1호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에는 북항을 가로지르는 트램 부산항선과 가덕신공항에서 오시리아를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도 놓일 예정이어서 접근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해수부 측은 타기관과 해양수산 분야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곳이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하기 좋은 위치라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0: 그렇군요. So even now, the North Port site allows walking to and from Busan Station, which is equipped with KTX railway infrastructure and is also connected to Urban Railway Line 1. And in the future, the Busan Port Line tram crossing North Port and Busan Type Expressway, Buti X, connecting Gadeokdo New Airport to Assyria are scheduled to be laid down, marking accessibility really even higher. The ministry comprehensively evaluated it as a convenient place, easily accessible to other agencies and citizens with marine and fisheries civil complaints, while being a good location for employees to commute and settle down stably. Well, having the scale, the total project cost and the construction schedule for the new ministry headquarters been decided.
2: 해수부 신청사의 규모와 총 사업비, 건립 일정 등은 정해졌나요?
1: 네, 신청사의 구체적인 건물 규모나 총 사업비는 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지 선정을 마무리한 해수부는 올해 안으로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착수합니다. 신청사는 해양수도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될 전망인데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부산 시민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수도권의 핵심 거점이 결정된 만큼 향후 신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I see. So the specific building scale and the total project cost of the new headquarters will be finalized in the future through consultations with other ministries. Having completed the site selecti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finalize the facility scale within this year and embark on full-scale construction procedures aim for completion in 2030. Well, please summarize today's details and let's wrap up.
2: 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1: 네, 부산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의 복합 항공안 지구 일대가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들어선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이 부지는 확보하기 쉽고 유관기관과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착수합니다.
0: 그렇군요. So the new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be located in the complex port district area within the Stage 1 redevelopment site of North Port in Donggu, Busan. This site received high evaluations for being easy to secure, having a high possibility of clustering with related agencies and offering convenient transportation. The ministry will finalize the facility scale within this year and embark on full-scale construction procedures with the goal of completion in 2030.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and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We'll be back on Monday at 11:05 a.m. Final song is by IU with 분홍신.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world. BEFM, Busan, Yonghwa 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3: and me Jesse.
2: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3: Okay.
2: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4: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2: Time is running out.
3: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2: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3: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2: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Oh, this restaurant is really cozy and fancy.
2: 그쵸. 이 레스토랑 진짜 좋죠.
3: How's your meal?
2: Meal? 아, 식사가 어떤가 이 말이네. Good, delicious, 맛있었어요.
3: It looked like you didn't eat much. Is everything okay?
2: Everything okay. I'm sick. 아,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아파요. 아픈데 소개팅이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가지고 잘 못 먹는 중이에요. I'm sick.
3: Oh, sick. You're sick? Oh, then fair enough.
2: Fair? 페어 플레이 할 때 그 페어면 뭐 아픈 게 공평하다 그런 말인가? 응? 뭐 그런 말을 한대요.
3: Oh, don't get me wrong. I mean, I understand everything you're going through. Fair enough.
2: 잠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피자를 한 조각 더 먹어서 불공평하다 이 말인가? 엄마야, 지사이라. 뭐 그런 걸로 그러노. You pizza 뭐?
3: Oh, more pizza? Oh no, I'm full. Do you want another slice of pizza?
2: 뭐야? 순순히 피자를 양보하는 거야? 진짜 공평하게 먹었는지 페어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각자 몇 조각씩 먹었는지 한번 세알려볼게요. 자, 카운트.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3: Wait.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2: 아, 헷갈리잖아요. 아, 다시 세알려야 되네.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Yeah,
3: fair enough. Fair enough.
2: Fair enough.
1: 상대방의 이유나 설명을 듣고 그럴만하네, 이해돼 라고 할 때 fair enough 라고 합니다. 상대방 의견이나 행동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That makes sense. I understand. 또 사용 가능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해해. 그럴만해. Fair enough.
3: Fair enough.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자소서 수정과 서류 탈락의 연속, 하루하루가 치열한데요. 오늘은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20대 취준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가는 취업 이야기, 오늘 가감없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성민 씨.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26살 취준생 박성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성민 씨. 먼저 취준생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은 도서관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1: 저는 조금 다르게 도서관보다는 먼저 공고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가 떠 있으면 공고를 준비한다든가. 그래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는 게 오히려 제 첫 번째 루틴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고를 확인한 후에는 그날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그날 해야 될 공부들을 계속 진행한 다음에, 혹이나 저녁에는 자소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운동을 하면서 또 건강을 챙기면서 일단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우리 성민 씨는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1: 제 목표는 이제 방송국이 취직한 게 목표이므로 이제 방송 계열 준비를 위해서 시사 공부와 그리고 여러 언론사 시험에 논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촬영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 촬영 관련된 서적들도 현재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자소서를 쓰다가 우리

0: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 직종을 준비한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원하기 전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내가 싸운 거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싸운 만큼 다른 사람도 비슷할 것이다. 나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말자. 이렇게 멘탈을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혹시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0: 요즘 취업 준비를 할때 가장 힘든 거는 신입을 잘 뽑지 않는다는 게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에서도 경력직을 많이 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입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서 오히려 그래서 신입 자리가 나면 그 자리가 굉장히 과열되고 그래서 사실은 신입 자리가 없는 게 요즘 취직 현장에서 굉장히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우리 성민 씨는 나만의 속도를 지키기 위해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좋아하는 명언이 있으신가요?
0: 불교에서 자등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취업이 힘들고 이럴 때마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이 길을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등불 삼아서 어두운 그 취업 시장을 뚫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등명.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취준생에게 취업 준비라는 과정을 딱 하나의 영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0: 저는 하나 연단어로 표현하자면 아마 마라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마라톤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마라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진짜 끝없이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 머나먼 길을 달리는 게 엄청 고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마라톤도 끝이 없어 보이지만 42.195km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직,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도 언젠간 끝이 있고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마라톤은 끝까지 가야 우리의 기록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엔 취직에 성공할 거라 생각을 해서 우리 모두 끝까지 파이팅하는 마라토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마라톤. 정말 와닿는 단어네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묵묵히 달리고 있는 모든 청춘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하는 곳에서 꼭 웃으며 연락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성민 씨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world. BEFM, Busan Yeobanzeo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2: 포 마이 부산.
3: 포 마이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5: 부산?
6: For my 부산.
7: 부산 하면 For my 부산.
8: For my 부산.
9: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10: Right, and you're listening to For My Busan Summer Special.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름 이행시 영어 HOT 하시로 삼행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Okay, right, and we've got a lot of text messages. I'm very, very excited. Let's get into it. Right, so we have at 8175님, 요, 여기다, 흐름, 늠름한 NG가 진행하는 포마이 부산. 오, 감사합니다. That's great. I love that. I love that. Right, then we have at 5387님, 요, 리얼이한 미스 코리아급 몸무게를 갱신하던 나의 리즈 시절. Okay, back when I was at my peak, I kept hitting new lows on the scale. Lovely. 름, 듬, 지카도 키 코고, 키 고고, 핸섬 보이니 남자친구 만나고 눈이 사랑으로 뒤덮였네. Okay, then I met my tall, handsome, dependable boyfriend, and now all I see is love. I love that. Okay, then we have at 호빵님, H, hot day today. O, OMG. T, terribly hot but lovely day with For My Busan. Thank you, 호빵님. Yes. Then, oh, we have 쌉살개님. H, how come the sun don't go on vacation? How come the sun don't go on vacation? 진짜 태양 꺼버리고 싶어요. 네. 해가, 네. 방학 없어요. 휴가 없어요. 진짜. Then we have, oh, we have 5906님. H, H, O, O, 감기 걸렸었나요? T, T를 안 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That's okay. Lovely. Thank you. And 5600님, 요, 요심의 마음을 띠엔 흔드는 름. 늘 들으면 웃음보가 터집니다. Okay, lovely, thank you. Those are some tongue twisters in there for me. I love it. Thank you very, very much. And we are going to start our next segment in a second, but I just want to let you know, if you want to participate, 이행시 아니면 삼행시, please send in your text messages to #9050, 카카오톡 친구 추가, BFM 앱 메시지, 아니면 부산연구방송 채널, 노튜브 라이브 채팅. Okay, right, text to #9050, which will cost you 101, 카카오톡 and YouTube live chat. Right, and now we are going to go straight in to our summer groove with TJ.

0: Yes, welcome. TJ.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처음이에요.
1: 네, 오늘 처음입니다. 네. 엔지님.
0: 네,
1: 네. 아, 반갑습니다.
0: 진짜 만나서
1: 네.
0: 반갑습니다.
1: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진짜 네. 오늘 제가 여기 오다가
1: 네네.
0: 노래가 들었는데, 진짜 목소리가 진짜 천사처럼인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듣기 감사합니다. 아주 편하고 너무 예뻐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네. 감사. 와, 저도 예.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아, 네. 잠깐 옆에서. 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시지?

0: 먹으면서 들었어요. 네. 오,
1: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제가 가끔 네. 뭐 듣다가 가끔 네,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잘 노력하겠습니다.
0: 아, 아닙니다.
1: 네, 네. 그러면 우리 네. 여기 서머 그룹에서 우리 네. 뭐 하고 계시죠?
0: 오늘 뭔가 AI 노래 경연 대회 한다고 네, 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I'm going to remind you, okay? Yeah. So what song makes you think of summer, right? So summer inspires us in so many ways, and it even makes us want to sing. So to celebrate our summer special, our listeners created their own summer songs using AI, and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and enjoy them together. So 시작하겠습니까?
0: Yeah.
1: 네, okay.
0: 가입시다.
1: Let's start. Let's go yeah. together. Right. So, today, yes, yeah. we asked our listeners to create their songs. So, we're really excited to listen to them together today.
0: Yeah,
1: right?
0: yeah, yeah. yeah. 거의 살짝씩 다 들어보고 오긴 왔거든요.
1: 네, 네, 네.
0: 다들 그... 야 이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을 정도 너무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제 생각 네. 그거 요즘 진짜 AI 하는 네. 것을 맞아요. 제일 걱정입니다.
0: 네. 네.
1: 왜냐하면 우리 그냥 이렇게 AI랑 이렇게 쉽게 노래 만들 수 있으면은
0: 네.
1: 우리 가수들 선생님들
0: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만 AI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도 AI를 이제는 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아 이것을 해서 뭐 뺏기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1: 네네네네네.
0: 어쨌든 악기들이나 컴퓨터 악기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1: 맞아요.
0: 조금 시간을 많이 단축해 주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아 이런 초이스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바로 한번 들어보고 연상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1: 맞아요.
0: 음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좋아요.
1: 네, 네. 그냥 약간 툴처럼 쓰면
0: 맞습니다.
1: 되는데 제 제일 큰 걱정인 거 그거 아니고 그냥 다 그냥 AI로 만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0: 아, 맞아요. 네, 하면 네. 돼요. 특히 그 AI랑 친구 돼서 막 의논하고 하잖아요.
1: 네네네.
0: 너무 걔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
1: 제가 네. 진짜 그거 진짜예요.
0: 네네.
1: 제가 예전에 뭐 몇 번에 뭐 준비하다가 AI로 네. 이거 만들어주세요 네.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진짜 완전 실패했어.
0: 맞아요.
1: 그래서
0: 정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AI는.
1: 그래서 네. 일단 아이디어 같은 거 다 내고
0: 네.
1: 그 정리하는 거는 AI로 너무 잘하고
0: 맞습니다,
1: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하지만 다 하면 안 돼요.
0: 아 맞습니다.
1: Okay. So 오늘 our listeners sent us songs in all kinds of genres, TJ. Okay. So what kind of genre do you think goes the best with summer? 여름이랑 제일 어울리는 장르 뭐입니까?
0: 그 아무래도 저기 부산에 오면 또 부산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1: 네.
0: 그 제가 만드는 장르인데.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제가 네네네네. 만드는 장르인데
1: 네.
0: 약간 저는 그 여름이라고 하면 트로피컬? 트로피컬한
1: 트로피컬 느낌.
0: 트로피컬 느낌한 레게나
1: 맞아요.
0: 트로피컬 느낌이 있는 락이나
1: 네.
0: 뭔가 트로피컬 느낌이 있는 삼바나 이런
1: 네네네네네.
0: 정통보다는 그런 가벼운 그런 그루브가 섞여 있는
1: 맞아요.
0: 음악을 좋아해요. 네.
1: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항상 바다 가다가 그 뭐 셀린디언 같은 노래 너무 좋아서
0: 맞아요.
1: 약간 뭐 가벼운데 네네. 뭐 의미가 너무 깊어서 그런 거 네 받아왔습니다
0: 네.
1: 그런 마음 나와요
0: 맞습니다
1: 네네네네네 진짜 너무 재밌어요
0: 네.
1: 그래서 today 우리 오늘 we have 12 songs today okay and every single one of them are just so amazing truly we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all of your songs and I really wish that we could listen to all of them in their entirety. But to make the segment just go flow quicker and to make sure that we get to all your songs, we are only going to be playing 12 songs today, okay, and small snippets from them. So please understand and please know that we absolutely loved all of the things that you made, okay. Right, so, 조태준님.
0: 네네.
1: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0: 아, 기대합니다.
1: 네.
0: 네, 저도.
1: Okay.
0: 네.
1: Right, so,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떤 노래가 어떤 느낌인지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0: 네네.
1: 됩니다. 문자 샵 9050 카카오톡 그리고 노튜브 채널 의견 보내주세요. Okay. So we're going to get started and we're grouping our songs into groups of four.

0: my goodness. Thank you to all of our listeners who took the time to create and send us these wonderful songs.
1: 아까 그 말 취소해요. 저희 네. 어쩌면 돼요.
2: 네. 아, 어쩌면 돼요 이거.
0: 아니 네? 아니 아니. 네. 아,
1: 와, 너무 진짜, 좋았어요.
0: 네. 진짜 좋았어요.
1: 진짜 좋았어요.
0: 어떻게 생각했어요?
1: 아, 그 정말 이렇게 많은 그 우리들의 그 감성이 AI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막 느낄 어이. 때마다, 네. 들을 때마다.
0: 네, 네. 그렇게 느꼈어요.
1: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훌륭한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0: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please share your thoughts about each song.
1: 네네.
0: 아, 네. 1, 2, 3, 4. 네. 첫 번째는 최은주님.
1: 네. 맞아요. 첫 번째가 네. 아무래도 이렇게 아주 좀 달달한 여름 느낌이 싹 났었죠.
0: 맞아요.
1: 났었는데 좀 그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한번 불러보면 아 멜로디가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았다.
0: 아.
1: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냥 들었을 때는 그 AI 가수가 너무 잘 부르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 불러보면 조금 멜로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되게 부르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0: 아~
1: 네 그런 느낌이 오. 좀 있었고요.
0: So it might be difficult to sing, but you know, maybe that means genius, difficult to sing.
1: 오.
0: Okay. 네. What about 두 번째 이현철님?
1: 두 번째 노래야말로 이렇게 뭔가 기획사나
0: 아~
1: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부를 수 있으면 히트 예감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보다는 스무디가 맛있다. 네. 네. 저는
0: 맞아요.
1: 커피가 더 맛있긴 하지만 예.
0: Yes, 뭐,
1: 어쨌든 커피를 더 많이 하시긴 하지만 예, 참 좋았습니다. 네.
0: 그러면 so a little bit getting people together, let's sing together.

0: That 네네. kind of vibe. Yeah, kind of a pop song. Yeah, 네. okay.
1: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Wonderful,
1: 맞아요.
0: wonderful.
1: 아이디어 너무 좋았고요.
0: What 여러분? about 이완진님?
1: 네네. 3번 분이 참 이게 이분이야 제 취향을 정말 저격하셨어요.
0: 네네네.
1: 그리고 뭔가 부산 그루브가 정말 넘쳤고요. 그 가운데 우리 또 글로벌 도시답게 아주 또 멋진 장르가 들어갔잖아요. 네네네네. 월드 뮤직과 록이 섞여가지고 네. 그런 장르였고 되게 성의 있게 만드신 것을 좀 느꼈어요. 프롬프트나 이런 거 엄청 몇 번 이거 돌리셔서 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는 okay.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so, 너무 잘 들었고요.
0: So they probably put a lot of prompts into the AI to do that. 네, yeah, 네. 100%. And what about 임성빈님?
1: 네, 마지막으로 임성빈님은 약간 이 아이돌 사운드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나중에 후반부 때 엄청 또 매력적인 후렴이 또 나와서 네. 정말 아, 이분 좀 잘 만들었다 oh. 그렇게 하면서 좀 좋게 들었습니다.
0: Okay, 네. it was wonderful. Thank you very, very much. Very easy to listen to, 임성빈님. Thank you. Okay, so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group two. Okay, and we've got our fifth song by 이장훈 titled Midnight Coast.

0: 오케이. 서 어땠어요?
1: 아,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우리 또 6번의 음악은요.
0: 네.
1: 뭔가 이게 도시적인 밤바다가 느껴진다. 5번 분이시죠. 5번 분은 뭔가 도시적인 그런 부산의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
0: Definitely
1: 좋았습니다.
0: Busan City.
1: 네,
0: yes.
1: 부산.
0: Yeah, we've got Busan. And then our next one.

0: 그리고
1: yes.
0: 6번은요. 이게 AI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지만 전 연령이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는 장르를 좀 만들기가 좀 힘든데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하신 것 같아요.
1: 아. 네,
0: 나이와 상관없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가요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네.
0: 참 좋았습니다.
1: Oh, 네. Something we can all enjoy together. I love it. Yeah. I love it so much. What about 채님?
0: 예, 7번은 왠지 그 영화 유토피아 보셨죠?
1: 네.
0: 유토피아 그 동물들이 전부 막 해운대에서 뛰노는 그런 장면이 상상했거든요. 예.
1: 네. 네.
0: 참 재밌었어요. 습니다.
1: 네.
0: 영상이랑 붙이면 참 좋을 거. 아, 주토피아. 주토피아.
1: 주토피아. 네. Yes, yes. I love Zootopia.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0: 네, 네, 네.
1: Kind of like a Zootopia song. I love it. And then 재경모님.
0: 예, 8번은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현해서 부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잘 사용하셔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1: Oh, 네네. You did a really, really fabulous job.
0: Yeah.
1: Okay, right. Remember, everyone, please send us your comments and what you think of the songs. 어떤 느낌 나는지 보내주세요. Okay, and we're going into our final group now. Okay, so we've got song number 9 by Roll titled Yahoo, It's Summer.

0: Oh,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그거 마지막 그룹이었습니다.
1: 예,
0: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가면 갈수록 더 뭔가 네. 더 좋아집니다. 네.
0: 그러면 어땠어요?
1: 네, 그 9번 분은 저는 이게 AI 음악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고 본인이 부르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노래 너무 잘하셨는데 네. 이런 인간미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0: Okay, 네. It sounded like you sang it yourself. That's amazing. It's very well made. What about our number 10?
1: 네. 이 노래는 이렇게 어디 영상에 딱 붙이면 정말 찰떡이겠다.
0: 어, 진짜요?
1: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와우.
1: 그러니까

0: 영상의 자체도 노래가 너무 튄다기보다는 영상이를 돋보이게 하는 음악이 참 좋은 음악인데 아 그렇게 영상에 묻히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1: wow.
0: 들었습니다.
1: So 네. if we have a video accompaniment, that would be amazing. 네. What about 11번?
0: 11번 역시도 또 영상 생각했는데 왠지 그런 영상 있잖아요. 어떤 음악이 딱 나올 때 사람이 더 잘생겨 보이는 거. 네. 왠지 그럴 네. 것 같았어요. 이게 아 이거 딱 틀어놓고 어떤 사람이 그냥 싹 웃기만 해도 되게 잘생겨 보이겠다.
1: 아,
0: 네, 그런 okay. 생각을 했었습니다.
1: Okay,
0: 네.
1: look more handsome. Yup, take that song, put it with the video. The person will look more handsome. 네. Lovely. And what about our number 12, our last song?
0: 네, 마지막 곡은 참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야, 이 푸른 꽃들이 가사를 어떻게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지 싶을 정도로 되게 가사가 아주 우리 대중성에 맞는 그런 가사여서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1: 네. Wow, the lyrics were fabulous in the last one. Well, thank you very, very much. Once again, we'd like to say a very, very big thank you to all of our listeners who sent in their songs. We really, really loved it, and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do this without you. Thank you for making it so, so special. 모두 다 좋았지만 가장 좋은 한 곡을 뽑을 텐데요. 점수 집계를 좀 기다려 보내겠습니다. Okay, right. So we're going to read some of our comments from our listeners about the songs that they've heard. We have our first one over here. Oh, 차현이님, 다들 대단하세요. Very good. 맞습니다.
0: Very good.
1: 네. 맞습니다. 네. Everyone did so, so well. GD님, 노래가 전부 훌륭하네요. Oh, very interesting. 네. They loved it all. We've got Jinli님, 모든 노래가 즐겁고 감동이에요. 맞습니다. Oh, it was very, very, very touching. 네. Just amazing. Yeah. 네. I enjoyed it so much. What about you? What did you think overall?
0: 네. 아, 이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저 원래 AI를 잘 많이 그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오늘 왠지 집에 가서 그냥 한번 틀고 놀고 싶어요. AI 들고 막
1: 저도요.
0: 몇 곡 만들어보고 놀아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했습니다.
1: 네. It's now Friday. You know, it's time for
0: 그러네요.
1: 불금.
0: 불금. Yeah.
1: So TJ, I mean, we're living in a place where AI-generated songs are everywhere now. But in the age of AI music, you know, we've spoken a little bit about, you know, making AI songs. And we hope that we can still keep our roles as singers and all of those things. But now, it's time for the big one.
0: Uh-huh.
1: We've got to choose a winner. We've got to choose a winner.
0: 이긴 왜 이래 힘든 걸 저한테 이렇게 맡기세요?
1: 진짜? 네.
0: 제일
1: 힘든 거는? 제가 이 결정 안 해도 돼서 진짜 네. 너무, 너무 좋아요. 네. 네. 오케이. TJ님, 예. 그러면 드럼롤 한 후에는 우리 뽑은 사람 말해주세요.
0: 네.
1: 드럼롤 플리즈!
0: 3번 이완진!
1: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1: 네. 왜 뽑았어요?
0: 일단 부산 지역명과 그 지역에 따른 설명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거를 막 그 본인의 수기도 넣고 자기 생각도 많이 넣어서 그렇게 만드셨고 거기에 또 찰떡으로 맞게 음악까지 네. 우리 글로벌 네. 도시 부산이랑 네. 섞어서 좋은 장르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다들 너무 훌륭했어요. 다들 너무 취향도 너무 훌륭했는데 네. 뭔가 그런 본인의 어떤 노력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완진님을 내겠습니다.
1: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이완진님. 네. I love that. Okay. Right, everyone. So thank you for enjoying for sharing these songs with us today. And thank you, TJ Nim,
0: 감사합니다.
1: for coming with us and sharing again.
0: 네.
1: And again, we'd love to just thank you all once again for all the songs that you sent through. We loved all of them. Okay. Right. So you will be getting a prize. Everyone will be getting a prize for participating. So please check your message board for more details. Okay. And our next song today is Hawaii by Red Velvet.

0: 안녕하세요. 저희 연애 이야기는 친구들만 대충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라디오에 사연으로 보내려니 괜히 더 쑥스럽네요. 그래도 저희 이야기가 어딘가 드라마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이야기 같아서 용기 내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 이맘때 제가 살던 하숙집에 새로운 남학생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갓 군대를 전역하고 2학기를 다니기 위해 들어온 학생이었죠. 당시 저는 휴학을 하고 고시 공부에만 매달리던 고시생이었습니다. 처음 같이 밥을 먹던 날 그가 먼저 싹싹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뒤로는 식사 시간마다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는 딱 그 정도의 사이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첫눈에 반해서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시생이었고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연애는 서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시험을 마친 뒤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의 작전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제가 있는 도서관에 와서 제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같이 밥 먹자 라고 하고 밤 산책을 가자고 하고 처음에는 원래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도서관 사물함을 열었는데 웬 쪽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펼쳐보니 무려 보물찾기 지도였습니다. 지도가 알려주는 곳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며 진지하게 보물찾기를 했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이 가득 담긴 보물상자가 기다리고 있었던걸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 보통 정성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 끝에 그의 고백을 받았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힘들었던 수험생활 내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고시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도 가끔 예상치 못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서 저를 웃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각자의 자리를 조금 더 단단히 잡으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하숙집에서 마주친 그 안녕하세요 인사가 이렇게 제 인생의 남편 후보를 만나는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 혹시 남자친구가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Hey boyfriend! 남자친구야! 다음 보물찾기도 언제든 환영이야! 다만 이번에는 너무 어려운 코스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1: Wow, what an amazing love story. So they met three years ago at the same boarding house and she was studying for a major civil service exam and he had just returned to college after finishing his military service. At first, they only exchanged greetings, but after her exam, he started asking her to have meals with him and go for evening walks every day. The turning point came when she found a treasure hunt map inside her library locker. Following the map led her to a treasure chest filled with her favorite chocolates. I was deeply touched by the thought and effort he put into it, and that's when she began to open her heart to him. I love that. They soon became a couple, and today they still consider each other their greatest treasure. They'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married and enjoying their happy journey together. I love that. I love that so much.
0: Yes, that's a heartwarming story.
1: Perfect love story.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Okay.
0: Yes.
1: Right. I can't wait to hear the next one. Okay.
0: All right. So I guess, you know, finding that person, becoming your life partner, that's just incredible, right?
1: It's beautiful. It's a beautiful thing.
0: All right. So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our next love story, shall we?
1: I'm so excited.
0: All right. And this one is from Park Deng Soo Nim.
1: Wonderful.
0: 제 인생에서 가장 복이 터진 기분 좋은 일은 바로 제 나이 40살이던 때 우리 가족과 남편 친구 가족이 같이 떠난 해외여행이었지요. 저희는 2000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당시 스피드 시대에 맞추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여권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5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죠. 후후. 신혼여행을 대신한 선물 같은 여행이라 생각하자며 남편이 갑자기
2: 우리 중국으로 한번 바람 쐬러 가자
0: 라고 말하더라고요. 부산 투박이인 저는 해외로 가려면 경비가 억수로 많이 들긴데 좀에 돈 걱정이 되네. 돈을 생각하니까 이리 심장이 덜덜 떨리노 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2: 촌스럽구라. 돈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이 오빠야가 다 준비했다. 아이가 중국말이나 푸뜩 공부해라 알겠나?
0: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신랑을 잘 만나서 결혼 15년 만에 중국 바캉스도 떠나고 내가 늦복이 터졌는갑다 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어 책을 사서 마르고 닳도록 외웠습니다. 니하오마 시에시에 니하오마 시에시에 인사말을 마르고 닳도록 외우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우리는 깃발을 들고 앞장선 가이드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감성 충만한 소녀가 되어 북경에 있는 인공호수인 용경협의 유람선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남편이 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2: 네, 버뜩 일이 없나? 저번에 그 유행했던 영화 타이타닉 영화 알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그 누구고 그 케이트 윈슬렛 주인공 하던 거 그 제일 유명한 타이타닉 포즈 기억나제? 우리도 이제부터 영화 속 주인공처럼 분위기 한번 잡아보자이?
0: 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고 주책스럽구로 야, 사람들도 많은데 라고 사양했죠. 하지만 남편에게 이끌려 팻머리로 갔고 드디어 저의 사랑을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 포즈를 맞추던 찰나 아이고 남편이 너무 분위기에 심취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서 거의 유람선 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크게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에 여기 좀 보이소. 내 좀 살려주이소. 순간 벌떼처럼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남편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죠. 여행 가이드는 사색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남편을 영차 영차 끌어당겼습니다.
2: 아이고 살았다. 큰일 날 뻔했나. 여러분 억수로 고맙습니다.
0: 남편이 무사히 배 위로 올라오자 같이 유람선을 탄 여행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핀잔을 줬죠. 진짜 이게 무슨 일이고? 타이타닉 주인공 재현하려다 이게 무슨 일이고 부끄러워가 남사시라 봐가 여행 같이 못 다니겠다. 그러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 저기야 내가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오바를 했뿐네. 결혼 전에 프로포즈도 못하고 결혼해갖고 이번 기회에 유람선에서 타이타닉 배우처럼 프로포즈 하려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내 욕심이 과했다. 미안하다 자기야. 앞으로 사랑 표현은 말로만 할게.
1: My goodness, what a story. And thank you. You need to look into voice acting, honestly.
0: Thank you.
1: So the most unforgettable trip of my life was my first overseas vacation with my husband 15 years after we got married. While we were on a sightseeing boat in China, my husband suggested that we recreate the famous Titanic pose at the front of the boat. But just as we were striking the pose, he lost his footing and almost fell overboard. Thankfully, other passengers quickly helped him pull him back to safety. And later, he told me he had wanted to give me the proposal we never had before our wedding. It was a frightening moment, but it became one of the most unforgettable memories of our lives.

0: Right, and we're going into our third story now by Kim Byung-guk Nim. Okay, all very exciting.
1: All right, so here it goes.
2: (1999) 9월 어느 날, 저는 그 당시로 치면 나이 30살의 노총각이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있었지만 부모님 대신으로 저에게 보듬어 주시고 친아들처럼 토닥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큰어머니와 큰아버지였습니다.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신 큰어머니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 우리 조카가 나이가 서른이 되었는데 어디 좋은 혼처 없어요? 라며 다니셨는데요. 어느 날 동네 부녀회 총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충북 제천에 있는 아가씨가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 한다고 하던데 똘똘하니 인상도 좋은데 한번 만나볼긴가요? 저는 수줍어서 좋단 말도 못하고 있는데 총무님께서는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아따 인연이란 자고로 모르는 것이요. 내가 마침 그 아가씨를 만날 일이 있는데 이참에 그 충북 어디고 제천에 한번 올라가서 같이 볼텨?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총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부담 갖지 말고 만나봐요. 그래서 저는 충북 제천이라는 곳을 얼떨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들어서는 순간 저 멀리 그 아가씨가 보이더라고요. 가슴은 뛰고 심장은 벌렁벌렁벌렁벌렁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아가씨의 처지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방은 뭔가 소화 안 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치 없이 계속 호구조사 같은 평범한 질문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 김선영 씨라고 했지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0: 그러고는 바로 애프터를 신청했죠. 다음 주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그랬더니 당황한 그분은 점잖게 거절하셨습니다.
1: 아, 괜찮아요.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요.
0: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저는 눈치가 빠른 편이 아니고 한 술도 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상대방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질문 세례로 선영 씨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큐피드의 화살이 서로 꽂혀야 하는데 저만 일방적으로 계속 화살을 당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겨우 잡은 두 번째 만남에는 제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에 키 높이 등분을 구두를 장만했고 최신 영화도 예약했죠. 하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저 약속이 생겨서 가야 돼요 라며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전화위복이라고 했지요. 저는 이제 동네분에게 두 번째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부녀회 부회장님 첫째 딸을 소개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큐피드의 화살이 서로 통한갑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26년째 되었는데요. 여전히 변치 않는 애정전선을 자랑하고 아들은 어느새 24살, 딸은 22살이 되었고 저희 집에서는 매일 하하하하하 하며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루를 같이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희는 계속해서 쭉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겠습니다.
2: 거든 what a moving story all the way back in 1999 and he went on a blind date it didn't work out but luckily after that date he actually met the woman that he married and they got married 4 months after meeting and they've been married for 26 years
0: That's
2: today
0: amazing.
2: That is amazing years of laughter and love I love it that's a real like story, you know. I don't know how else to explain it. Just like
0: that warm, you know, loving family.
2: Yes,
0: right?
2: I love that so much. Mm. I think it's amazing.
0: It's a touching, beautiful story, right?
2: Those are amazing stories. Mm. Thank you.
0: Thank you. All right. I really enjoyed reading all these amazing episodes from our listeners, and we really appreciate you guys sending in these wonderful stories with 100%.
2: Us. 100%. And we're so sorry we couldn't read all of them, but truly,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That is just amazing.
0: Yes.
2: Okay. Right. Well, Yunji, we're going to have to say goodbye now.
0: Yeah.
2: But it was so lovely having you in the studio with us.
0: And same with
2: yes,
0: me.
2: You know, we do have some texts that we can read before we close up.
0: Okay.
2: Right. So we've got Siwon Junim saying, 첫 사랑이 언제였더라? 잠시 생각 정리 좀 해야겠네요. Oh, Siwon Junim. Oh, 사랑 많이.
0: Maybe
2: 많이.
0: Suji?
2: No. yes. Then we have Chanu 746님. Pomaibuga, 제 첫사랑 좀 찾아주세요.
0: 어떻게 찾죠?
2: 어떻게 찾을까요?
0: 어떻게? I heard it's a familiar name.
2: It is a familiar name. Yes. I wonder. Who could it be?
0: One of our producers here.
2: Right. Yeah.
0: And he said earlier, in the year of 2003, the girl went to Guhak Chodunghakgyo.
2: Wow. Okay, if that's you, 그 찬우 이름이 만약에 기억하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0: 트링트링.
2: 맞아요.
0: Okay.
2: Okay, so in right. 2000년.
0: Mm-hmm.
2: Okay, ooh, lovely.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Yunji?
1: No, I don't have my first love yet.
2: Really? Mm. Okay. Well, hey. 찾을게요. Okay. Ah, there you go. Hey. We never know. He could walk in the door any minute now. Okay.
0: All right.
2: Well, thank you so much, Yunji.
0: Thank you so much
2: for being with us today on our summer special. We'll see you soon.
0: Okay. Thank you.
2: Thank you. Right, everyone. And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our lovely summer special show and also to the end of me. I have really thoroughly enjoyed hosting with you for the past 3 days. And I will be back next week on Explore Busan. Have a lovely Friday. Happy Bulgum. And a lovely weekend. And special thanks to our producer, Bak Bo Song, our writer, the lovely Hong Kyung-hwa, and myself, Ange Harris. And we'll see you soon. Thank you.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부산 연안에 높은 너울이 예상되면서 조금 전 6시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부산 해경은

0: 열한 위험 구역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고 선박의 화재와 침수, 오염 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낚시객과 물놀이객들에게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너울이 발생할 경우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 The Korea Coast Guard has issued a coaster safety advisory at the attention level for Busan, effective from 6 p.m. today, as high swells are expected to along the coast due to the influence of Typhoon Dolphin, the season's 13th named storm. The Busan Coast Guard will step up patrols in coastal hazard zones, ports, and harbors, while also preparing for possible ship fires, flooding, and marine pollution incidents. Authorities are urging anglers and beachgoers to monitor weather updates closely. They also advise people to stay away from the shoreline when high swells develop and move to a safe location in advance.
0: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추인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도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었으며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에도 높은 체감 온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자제 등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 The heat wave continues across the country, and despite today marking Ipchu, the traditional beginning of autumn, Busan's daytime high reached 35 degrees Celsius. Strong winds with gusts of around 55 kilometers per hour were also reported along Busan and the southern coast of Gyeongnam province. Hot and humid conditions are expected to persist for the time being.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arned that high apparent temperatures will continue overnight and urged people to stay hydrated, avoid unnecessary outdoor activities, and take precautions against heat-related illnesses.
0: 정부가 내항선사와 장기 계약을 맺는 우수 화주 기업에 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내항 화물운송 선사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의 운송비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화물 물량을 확보하고 내항 해운업계의 경영 여건과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e government will provide tax benefits to outstanding shippers that sign long-term contracts with domestic coastal shipping companies. Under the new policy, eligible shippers that enter into long-term transportation agreements with coastal cargo carriers will be able to receive corporate tax deduction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pects the measure to help secure stable cargo volumes while improving business condition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shipping industry.
0: 자율 운항 선박과 친환경 선박 기술의 해상 실증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 세미나가 오는 13일과 14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최초로 건조된 17,000톤급 해상 실증 선박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산학연 협력 강화와 미래 해양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 등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A technology seminar on the maritime demonstration of autonomous vessels and eco-friendly ship technologies will be held in Busan on August 13th and 14th. The seminar will be based on the world's first 17,000-ton class maritime demonstration vessel and will focus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as well as suppor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future maritime mobility technologies. The event is expected to help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ies.
0: 제16회 부산 로봇 경진대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백스코와 동명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부울경, 초중고, 대학생 등 260개 팀이 참가해 로봇 제작과 프로그래밍, 자율주행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술과 창의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로봇 산업과 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 The 16th Busan Robot Competition 2026 will be held for 2 days starting tomorrow at PEXCO and Dongmyeong University. A total of 260 teams of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from Busan, Ulsan, and Gyeongnam province will participate, showcasing their skills and creativity in various categories, including robot building, programming, and autonomous driving. The competi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discover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while expanding the region's robotics industry and educational foundation.
0: 여름철 혈액 부족

0: 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가 오늘 올해 세 번째 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는 기존 연 4차례였던 직원 단체 헌혈을 올해부터 5차례로 확대했으며 공직사회와 시민의 헌혈 참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 To help address the seasonal shortage of blood supplies, Busan City held its third employee group blood donation drive of the year today. The city expanded its employee blood donation program from 4 times a year to 5 times starting this year.
0: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주말 낮 기온 31도에서 33도로 예상되며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1: Weekend daytime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ange from 31 to 33 degrees. Rain is expected in some areas on Sunday. The current temperature is 2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0: 정화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영어방송.

0: Nice to Minsu.
1: Welcome back, listeners. You are tuned into Nice to Minsu. I'm Minsu. Big thank you to our listeners joining us. If you'r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if you're watching us on NutTube, everyone, welcome, welcome. We had a slight change in studio layout here in the studio during the song break. I don't know why, but our Pujangim wanted our media producers, the hardworking media producers that make all our online content, plus 여러분들 뒤에 있는 미디어 월에 막 이미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냥 All-Star 아주 예쁘게 꾸며주는 이렇게 두 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불편하시죠? 불편하시죠? 아, 근데 갑자기 우리 부장님들이 우리 미디어 PD님들 앞에 앉으세요라고 이렇게 시켰거든요. 네. Oh, they wanted it. 미디어 PD님들 이거 앞에 You guys wanted to sit in front this close? 이렇게 앞에 가까이 앉고 싶었어요?
2: 이렇게 가까이인지는
1: 몰랐는데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었다. 아, 우리 부장님이 그 말을 아주 네 to the tenth degree exponentially 받았네요. 네, 바로 앞에 앉았는데 제가 부담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 부스타분들은 너무 환영하네요. 네, 우리 두두님이 우리 큐티걸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미디어 PD님들 뒷모습이라도 반갑네요. 우리 슈그만 땅님이 보냈고요. 네, 여러분 일단 저 위에 저보다 우리 미디어 PD님들 위에 우리 부장님한테 이거 싫다고 말해주세요. 네, 우리 부스타분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말해야지 부장님 안 되겠다 그냥 뒤로 다시 가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네. So, 여러분, send in your messages telling us how you don't like the media producers sitting this close to me. Because 이렇게 말해야지. With your messages, our producer in the back will directly take them to heart and scoot our media producers back to the comfortable, back to the studio. 와, 이제 정신 차리고 방송해야 되겠네요. 우리 PDM님들이 보고 있으니까. Today we are talking about bathroom taboos. 화장실 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I shared with our listeners a very hot topic, taboo for some, a guilty pleasure for others, a trend in the bathroom, eating an orange. Okay. So I see a lot of pros. I think our listeners, 우리 청취자분들도 they're not saying it's bad.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I don't see anybody that's disgusted by the fact about eating in the bathroom. So 이거 그냥 guilty pleasure라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I think we could assume this is

0: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i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5: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8: The time is now 7 o'clock.

0: For Melissa, we have a fun episode highlight ready for you. But up first, we do have to get to today's 부산 아줌마 오늘의 표현입니다. 그건 이해돼. 그럴만해. Fair enough. 이 표현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Oh, this restaurant is really cozy and fancy.
2: 그쵸. 이 레스토랑 진짜 좋죠.
1: How's your meal?
2: 미얼. 아, 식사가 어떤가 이 말이네. 그 딜리셔스 맛있었어요.
1: It looked like you didn't eat much. Is everything okay?
2: Everything okay. Really? I'm sick. 아,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아파요. 아픈데 소개팅이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 가지고 잘 못 먹는 중이에요. I'm sick.
1: Oh. Sick. You're sick? Oh, then fair enough.
2: Fair? 페어 플레이 할 때 그 페어면 뭐 아픈 게 공평하다 그런 말인가? 응? 뭐 그런 말을 한대요?
1: Oh, don't get me wrong. I mean, I understand everything you're going through. Fair enough.
2: 잠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피자를 한 조각 더 먹어서 불공평하다 이 말인가? 엄마야, 지사이라. 뭐 그런 걸로 그러노. You pizza 뭐?
1: Oh, more pizza? Oh no, I'm full. Do you want another slice of pizza?
2: 뭐야? 순순히 피자를 양보하는 거야? 진짜 공평하게 먹었는지 페어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각자 몇 조각씩 먹었는지 한번 세알려볼게요. 자, 카운트.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1: Wait.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2: 헷갈리잖아요. 다시 세알려야 되네.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3: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이해, 그럴만해. 영어로 뭐라고요?
1: Fair enough. Fair enough.
3: Fair enough.
0: 상대방의 이유나 설명을 듣고 그럴만하네, 이해돼 라고 할 때 fair enough 라고 합니다. 상대방 의견이나 행동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that makes sense, I understand 도 사용 가능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해해. 그럴만해. Fair enough.
1: Fair enough.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Thank you, Busan Ajime, for this week's expression. Time for a quick song break. This one's by Taeyeon, 제주도 푸른밤. And right after tha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please never home again.
2: 그건 네 생각이고.
3: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2: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That's right. Time for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2: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A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3: Yeah.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Oh, sorry.
2: 아니요. Okay.
3: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터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2: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But before that, we do want to remind our listeners that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going on starting today until Friday. 여러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올스타 여름 생존 싱거 이벤트! 따당 진행 중입니다. Like we mentioned, if you send us a picture or a screen capture, screenshot. Why do I keep saying screen capture?
3: That's the Konglish, I think.
2: 네, sorry. 죄송해요, 부장님. 엄청 크게 웃네요. If you get a screenshot of you watching us or listening to us live this week and send us that photo to #9050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or 카톡 으로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until Friday 금요일까지 네 진행하니까 until Friday and a lucky 20 people 20명 됩니다. A lucky 20 people will receive a very special prize from BEFM.
3: Yes, and 네. a tip is if you write something nice about 네. either me or Minsu or Boogie or anyone like Chuan Sam, it was like that would probably raise your chances.
2: 맞아요, 여러분. But 뭐 Boogie, 한이 형 대해서 뭐 뭐지 예쁜 걸 올려주시면 뭐 그 확률이 좀 당첨된 확률이 좀 올라가는데 뭐 특히 민수나 안 가면 에이자 오늘 에이자 왔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 Me or Asia, if you can include some kind words right into the message or in, with your picture, 당첨될 확률이 조금 더 advantage가 있습니다. All right? 왜냐면 저희가 다 읽거든요.
3: 네.
2: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진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3: Thank you so much.
2: 예를 들어 우리 베베님. 베베님 너튜브로 보고 계시네요. 베베님 안녕하십니까?
3: Hi.
2: 네. 그리고 우리 창렬님 on our 너튜브. 와 차에! Oh. 차로 듣고 계신다. 네. Oh, that's a fancy monitor.
3: Cool.
2: 왜 내 차에 이런 옵션 없지? like 90.5인데 it's like in light bulbs or something, right? It's
3: cool.
2: Very sciencey.
3: Yeah.
2: 네.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Like we said, until Friday 이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3: Yes.
2: So

0: 아,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While those messages coming in,
1: we have some facts for you. 네. Which parts of your body, of our body, are more likely to have a noticeable smell during the summer?
0: Oh.
1: Well, let's count them down. 여름철 냄새가 잘 나는 신체 부위를 알아보면요. Number one is, of course, underarms. 겨드랑이였고요.
0: 네.
1: They have special sweat glands that produce substances that bacteria love to break down, which creates the strong smell.
0: 맞습니다. Number two is... feet. 2위는 발입니다. Our feet sweat a lot. And inside our shoes, it's very warm. It's very humid. And that's the perfect environment for bacteria to grow.
1: Yes. And number three is the scalp.
0: 네.
1: 3위가 두피. Sweat and oil build up on your scalp, especially in hot weather. And that can make your hair smell less fresh, let's say.
0: less fresh as... I think 꼬리꼬리하다. 이것도 저도 이 말 처음 들었거든요. 네. So 꼬리꼬리하다.
1: Fishy?
0: 네. Our listeners are asking, how would you say that in English, right? 근데 무슨 이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무슨 냄새죠? 진짜 이렇게 발 냄새 날 때 그 꼬리꼬리 냄새죠?
1: Yeah, 네. Yeah. I was thinking like fishy or 네. like. Stinky. I don't know, man. Stinky.
0: I think musty is a word. 왜냐면 꼬리꼬리한 냄새는 you smell the humidity as well.
1: Okay, that's good.
0: Right? 네.
1: Isn't like musky more like 습기 plus?
0: 그렇죠.
1: Like,
0: musty라고 할 때 그 오래된 뭐 방 혹시 뭐 그리고 특히 어디 곰팡이
1: yeah.
0: 좀 있을 때 그 냄새 있잖아요. You could say some people say it smells very moldy and some people say it smells very musty. 근데 그냥 it smells funky라고 하면 됩니다.
1: Yeah, funky. I
0: 네,
1: think that's
0: funky.
1: Like the perfect
0: F-U-N-K-Y.
1: One.
0: Funky라고 할 때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Oh, something smells funky and it's never a good funky, right?
1: Yeah.
0: It's always a bad funky.
1: Yes.
0: 네. Oh, 우리 Sid, how do you say?
1: C-I-D.
0: Sid Drew? 오사치님이 funky라고 했네요.
1: Yes.
0: Yes, exactly. That's the word. I think to say 꼬리꼬리한 냄새. 네. Real quick, Asia. 그러면... 영어, 땀 냄새 관련된 영어 표현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Here we go.
0: 네, 우리 오늘 우리 작가님이랑 부장님이 오늘 냄새 관련된 좀 영어를 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은데요. 자, 땀 냄새를요, sweat smell이라고 하기 좀 이상한데, 근데 땀 냄새는 보통 어디서 나요? It comes off our bodies, right? 그래서 그 몸에서 나온 냄새를요, 보통 BO. 네, 이 약자 body odor입니다.
1: Yes.
0: 네, BO. 그래서 혹시 뭐 향수 같은 거 있어? I have BO today.
1: Yeah.
0: Right?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독한 냄새를요, stink라고 합니다.
1: Yes, right? You stink. 근데 you stink can not, it can mean smell, but if you say like you stink, 너 별로야,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0: 네. 살짝 기분 나빴어요.
1: You stink.
0: 너무 눈 마주치고 you stink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네. 그래서 stink, 좀 지독한 냄새. 에 대해서 말할 때 stink라고 합니다.
1: Yes.
0: All right,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1: Yes, deodorant. We do need deodorant.
0: 네. 우리 Sid Drew님이 stinky feet are the worst라고 하네요. 네. 근데 Danny님이 scalp라고 하는데 when places where we smell the most.
1: Yeah,
0: 네.
1: 두피.
0: 일단 두피에서도 냄새 나요. 네.
1: Yes.
0: So 이거는 just my tip, my know-how. 왜냐면 저도 좀 나름대로 좀 관리하는 남자니까요. 네. 여름에는 그 뭐지? 이 두피 이 머리 향수가 있어요. 따로.
1: 두피 쿨링 스프레이.
0: 아니요. 두피 쿨링 스프레이는 따로인데요.
1: Uh-huh.
0: They have perfume/cologne for your hair.
1: But isn't that like masking the smell and it's like smell plus odor or is it not? Like I've never used it before.
0: I think you would mask the smell. Yes.
1: Okay.
0: But rather that than your scalp smell, right?
1: True.
0: 네. 그래서 여름에 특히 a very useful product is perfume for your hair. 네.
1: Uh-huh.
0: So they have stuff like that. 그래서
1: yes.
0: 여러분 뭐 그걸로 if you do have a 두피 smell problem, mm-hmm. scalp smell problem.
1: Yes,
0: right?
1: or like it's kind of tough because I was gonna say like avoid wearing hats, but then I'm like,
0: 그쵸.
1: but then you it's also need to protect your face.
0: 맞아요. 네, Kevin Pack saying I gotta eat breakfast soon, guys. Enjoy. Enjoy. All 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2부에 문자 요정이 꼭 챙겨줄 테니까. If we didn't get to your message, do not feel bad. All right? All right, let's get 다음으로 오늘의 APQ 갑니다.
2: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0: The That's right. Time for today's easy peasy quiz. Take it away.

0: Asia.
1: 네, 도전하려면 아실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직접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맞습니다. 여러분,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all right, all the great prizes you can receive.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0: 립싱크 하는 순간 부장님이 자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도전자랑 네,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관 모전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서연재라고 합니다.
0: 네. 4학년 서연재 학생이었어요?
2: 네.
0: 서연재님 반갑습니다. 우리 연재 학생 우리 방송 어떻게 하게 됐어요?
2: 방송이요?
0: 네.
2: 그 저번에 5월 5일에 했었는데 또
0: 아이고 다시 네 아 도전하게 됐구나. 오 일단 반갑습니다. Welcome to our show. 네 자 today you have to answer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all correct,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연주님?
2: 네.
0: 네 are you ready?
2: I'm ready.
0: Alright. Okay.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Question number one. Choose the correct sentence. A. I have dog too. B. I too have a dog. C. I have two dogs.
0: 자, 여기에서 저는 강아지 두 마리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연재 학생, 네.
2: I have two dogs.
0: I have two dogs. 확실합니까?
2: 이게 맞는 것 같아요.
0: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몇 프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2: 100%.
0: 100%?
2: 네.
1: 예!
0: 맞습니다. 네. Sorry, I had to
1: figure out. Yeah,
0: yeah. Make time. 네, 이게 잘라폰 아니었는데요. 자, 연재 학생 맞습니다. C. I have two dogs. 저는 개 두 마리 있습니다.
1: Yes.
0: 네. 어떤 선물 드리죠?
1: 커피 쿠폰.
0: 네, 근데 학생인데 커피 마시기엔 좀 그래서 우리
1: 바나나
0: 맛 우유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재 학생. 자, 두 번째 number two question 나갑니다, Asia.
1: Yes.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word to complete the sentence. 빈 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Okay, here we go. She is very interested. Bidi,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A. She is very interested at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B.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C. She is very interested for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어떤 거 같아요? 느낌 와요?
2: 그 빈 거 같아요.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
0: 잠깐만 연재 학생.
1: She's good at English.
0: 왜 이렇게 발음이 좋아요? in native이죠?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이거 완전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
1: Me too.
0: 연재 학생, 한 몇 프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확실합니까?
2: 100%.
0: 100%. 와. 아, 근데 어떡해.
1: What?
0: 어떡해.
1: 예!
0: 맞습니다. 네, 연재 학생.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 이라고 하죠. Be interested in plus 뒤에 동명사 뭐뭐에 관심 있다라는 뜻의 필수 관용 표현이죠. 축하드립니다. 뭐 드리죠 이제?
1: 치킨.
0: 야!
1: 감사합니다. Yes,
0: 좋아요.
1: But you're doing great, girl.
0: 네. 네,
1: 지금 댓글에서 너무 발음 보면 꽤 실력자 같은데 하고 발음 치기네
0: 맞아요.
1: 많이 있어요.
0: 우리 루키스 유님이 발음 치기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연재 학생 첫 번째 문제 맞췄고 두 번째 문제 맞췄고 딱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제 남았거든요. 이거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feeling 어때요? How do you feel right now?
2: 너무 떨리는데
0: 네.
2: 기대돼요.
0: 너무 떨리는데 기대된다. 역시 I love that confidence.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아, 뭐가 많이 비쌌다라고 뜻을 가진 1EM 어떤 것입니까? 연재 학생 혹시 알고 있습니까?
1: 네.
0: 오, 근데 너무 이렇게 빨리 맞힌 우리 분량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났는데 연재 학생 이따 바로 갈까요?
1: 네.
0: 자, 정답은요?
1: It costs a arm and a leg. C가 맞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여자 이거 우리 부장님 이거 자료폰 바꿉시다. 이거 지금 나 이 노트를 찾아야 되니까 너무 띵동댕이 효과가 없거든요. 일단 여자 학생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맞췄으니까 바나나 맛 우유 플러스 치킨 쿠폰 에 마지막으로 에이샤
2: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0: 예. 축하드립니다. 오. 와 이제 목소리가 확 올라갔네. 연재 학생 congratulations. 근데 연재 학생 이렇게 영어 어떻게 이렇게 잘해줬어요?
1: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로 돼 있는 거 영화하고 많이 봤어요.
2: Yes, love that.
0: 진짜 어렸을 때부터 being surrounded by a lot of things that you watch and listen to in English. 와 큰 도움 됐네 연재 학생. 우리 하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연재 학생. 어 너무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엄마 아빠나 안 가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1: 이거 말고 방송 돼 있는 거 다른 거 듣지 말고 이거 들어.
0: 와 역시 완전 쿨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것만 들어. 반말까지. 그렇죠 반말까지. 이것만 들어. Alright. Mic drop입니다.
2: Yes.
0: 이 정도는. 연재 학생 thank you so much. Congratulations to you 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와. 야 멋지다.
2: That was such a cool girl.
0: 진짜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들어. 이거 바로 우리.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itself. Starting yesterday at BEXCO, the 2026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opened its doors. Representative temples from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have gathered in one place to introduce their respective meditation practices and traditions, creating a space for both local citizens and international visitors to enjoy together. So today we speak with Venerable Seoncho Sunim. 네, 어제부터 BEXCO에서 2026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더 인터뷰에선 선초 스님과 함께합니다. 이번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 특별한 의미와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를 불교신문과 공동 주최하고 있는 BBS 부산 불교 방송국 특보단 활동을 하면서 BBS 부산 불교 방송 라디오 좋은 인연 선초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선초 스님입니다.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So she greets the listeners warmly, introducing herself as Venerable Seoncho Sunim here in the studio. She shares that she serves on the Special Advisory Committee for BBS Busan Buddhist Broadcasting System, which co-hosts the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with 불교 신문, the news, and hosts a radio program called 좋은 인연 선초입니다. She expresses her joy at meeting everyone through this meaningful connection. It's very, very definitely an honor, right, to have a host here in the studio. Sunflower님께서는 두 라디오 진행자의 만남이네요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인터뷰 기대됩니다. 어쩐지 스님 목소리가 정갈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Yes, thank you so much. And yes, it's very exciting to have another host and MC of a radio here in the studio. Well, today marks the second day of the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I heard that it has been lively with a crowd of visitors since yesterday's opening day. So could you tell us which programs citizens show the greatest interest in? 네, 오늘이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 2일차입니다. 네. 올해 박람회 열기도 궁금하고요.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어제 개막식 전부터 오픈런으로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 박람회는 부스 신청부터 예매권까지 조기 매진될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0: 네. 네.
1: 이번 부산 불교 박람회는 중장년층을 비롯해 젊은 세대들까지 또 무종교인들, 이웃 종교인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즐기는 문화의 장입니다. 특히 불교 수행, 명상 전통과 함께 현대적 감각의 문화, 예술 콘텐츠를 결합해 젊고 힙한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불교 문화 축제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톡톡 튀는 감성에 맞는 굿즈들, 그리고 SNS의 쇼츠와 릴스 등을 통해 힙한 불교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네.
1: 명상이나 108배를 체험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또 요즘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스님들과 차 한잔하며 대화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모습, 또 그 프로그램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박람회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So she highlights the overwhelming enthusiasm for the expo, noting that lines formed long before the opening ceremony yesterday, and both booth applications and tickets sold out early. She describes the festival as a cultural gathering uniting all generations from middle-aged adults to youth, non-religious individuals, and followers of other faiths alike. She explains that the expo blends Buddhist meditation traditions with modern cultural content to offer a young and hip take on traditional culture. Modern goods cater to youth sensibilities alongside viral social media reels and shorts have really helped make a fresh image of Buddhism. Young adults facing career and future anxieties have shown particular interest in hands-on activities and also meditation to reflect on their minds, as well as one-on-one tea chats with monks as well. And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0: marks the fina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of the year following those in Seoul and Daegu. It holds great significance as major representative temples from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are participating on a large scale. So what does hosting this Buddhism Expo in Busan mean? 이번 박람회엔 부산, 경남의 여러 사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박람회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찰 참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각 사찰이 전승해온 수행 정통과 사찰 음식, 또 지역별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보다 친근하고 깊이 있는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국제불교 박람회는 스님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08배를 매일 스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스님들이 차담을 통해 대중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토닥여주는 쓰담쓰담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찰과 스님들이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직접 다가감으로써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접하고 수행 문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So she highlights that the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stands out for its exceptional level of temple participation by bringing together the unique meditative traditions, temple cuisine, and regional hands-on programs handed out through each temple. The event offers a more approachable and profound experience of Buddhist culture. She notes that monastics themselves have actively planned and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eatures include daily 108 prostration sessions alongside monastics and also the Sudam tea chat corner. They offer warm counsel and comfort for people's concerns. And she stresses that by directly approaching and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temples, and they are all of them involved, are providing a valuable opportunity for people to comfortably connect with Buddhist culture and naturally experience the value of meditative practice as wel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Venerable Seoncho Sunim here in the studio. Now, the most noticeable shift in this year's expo is that it is designed as a hands-on experiential event. So what was the reason behind preparing such a diverse range of interactive programs? Also, why do you believe direct experience is so vital for those encountering Buddhism for the first time?
2: 네, 이번 박람회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직접 경험하는 박람회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런 체험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사실 사찰에 직접 찾아와서 신행 생활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고요.
2: 네.
1: 이러한 오감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통해 불교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직접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불교 박람회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직접 명상을 해보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맛보는 경험이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So she acknowledges that many people, particularly younger generations, feel a sense of burden or hesitation when visiting a temple directly for practice. She explains that immersive five-sense experience offer a way to feel Buddhism directly through both mind and body, rather than just merely comprehending it intellectually. She emphasizes that the greatest purpose of the expo is gifting visitors a precious time of self-reflection and healing through active practice, seeing, hearing, touching, and tasting, and engaging firsthand. And at this year's expo, various temples from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are participating directly to introduce their respective meditative practices, as you mentioned, including tea ceremonies, the singing bowl meditation, the lotus leaf rice making as well. So what do you especially hope citizens will experience through this expo?
2: 그렇다면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꼭 경험해 보길 바라는 건 무엇인가요?
1: 네.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K푸드 사찰 음식을 명장 스님께 직접 배우고 네. 또 맛보시는 기회를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싱잉보를 비롯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수행 방법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상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종교를 떠나 일상에서 숨 한 번 잘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불교가 경건하고 엄숙하기만 한 종교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과 감성에 맞닿아 있고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불교 문화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요즘처럼 또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네. 잠시 좀 그냥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So she recommends learning to prepare and taste popular temple food directly from master monastics while encouraging visitors to try hands-on meditation programs like singing bowl therapy to discover a practice that fits them perfectly and personally is definitely important. She notes that for stressed modern individuals, simply taking a proper deep breath through meditation can restore peace of mind, regardless of religious background. And she hopes that these interactive experiences will shift the public perception of Buddhism away from rigid religion toward a engaging, accessible culture that touches modern sensibilities and brings joy to all generations.
2: Well, our station, BEFM, reaches many foreign listeners as well. If international visitors or residents are experiencing Korean Buddhist culture for the very first time, which program would you recommend most? 네, 저희 부산 영어 방송은 외국인 청취자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박람회에선 영어 법문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불교 문화를 처음 경험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또 한국 불교만의 가진 매력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아, 지금 이 시간 장산 스님의 영어 법문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2: 네.
1: 이번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무료 입장권을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전통 문화와 사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가 한국 불교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많은 지식을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이번 박람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찰 소개부터 스님과의 차담, 명상, 108배, 바루공양, 산책, 새벽 예불 등을 통해서 한국 불교를 오래된 종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마음을 쉬게 하는 한국 불교 문화만의 매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네.
1: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도 많으니까요.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네, 외국인분들에겐 이런 경험 자체가 네. 정말 굉장히 특별할 것 같습니다.
1: 네.
0: I love that. So she notes that Venerable 장산 스님's English Dharma Talk is currently underway right now, highlighting efforts to make the expo accessible to foreign tourists through promotional campaigns and free tickets. With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in traditional temple culture, she sees the event as a wonderful bridge to Korean Buddhism. Rather than overwhelming newcomers with complex knowledge, she strongly recommends temple stay as a comprehensive hands-on program. She explains that through temple tours, tea chats, meditation, temple meals, walks, and morning chants, foreign visitors can see Korean Buddhism not merely as an ancient faith, but as a calming cultural lifestyle, pointing out that many temples offer foreign-friendly programs, right? And she warmly invites international guests to try temple stay. Well, today, regardless of religion, more and more people are turning to meditation, temple stays, and temple food as well. So what do you think modern people are finding in Buddhist culture that is driving this shift?
2: 요즘엔 종교와 상관없이 명상이나 템플 스테이, 사찰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불교 문화에서 무엇을 얻고 있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1: 네, 불교 문화를 통해서 현대인들은 단순히 사찰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사

0: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과 업무에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시간. 명상, 차담, 108배 등을 통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또 사찰 음식을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현대인들이 불교 문화에서 찾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본래 마음 또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를 선물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일에 쫓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놓치고 살 때가 많으니까요. 네.
2: Right, so she shares that through Buddhist culture, people gain a valuable opportunity to pause and look back on themselves rather than simply experiencing a temple. She explains that taking a break from constant notifications and work through meditation, tea chats, and all of that practices allows individuals to lay down anxiety and stress while learning to observe their own minds. Also, temple food teaches them to eat with gratitude, respect all life, and let go of greed. What modern people seek in Buddhist culture is not something entirely new, but rather the gift of rediscovering their true inner selves and acquiring the wisdom to live fully in the present momen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Venerable Son Chosunim here in the studio. Now, people often say that even as technology advances rapidly, human anxiety and loneliness only continue to grow. In an era dominated by AI, why do you believe Buddhism becomes more essential? 네, 이제 조금 더 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안과 외로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런 시대에 왜 불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AI의 발전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불안과 욕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더불어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일처럼 바라보는 자비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술이라면 불교는 AI를 사용하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So she highlights that Buddhism is a religion of wisdom and noting that while AI provides fast knowledge, it cannot bring peace of mind and may even amplify anxiety and greed. Instead of more information, what people really need is the practice and wisdom to empty their minds and observe their true selves in the present moment. She stresses a genuine compassion, empathizing with others' pain and caring for their suffering as one's own is something AI can never replace. She reflects that while AI is a tool designed to satisfy human desires, Buddhism teaches human beings how to live with virtue and purpose while using technology.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네.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분들을 만나서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교는 우리 일상에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로 마음이 힘드시다면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장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So she expresses her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meet listeners and introduce the Busan International Buddhism Expo. She reflects that Buddhism begins in everyday life with taking a moment to look back on oneself, and she warmly invites anyone feeling exhausted by the ongoing heat wave and daily stress to visit the expo currently taking place at Bexco to find a time of warm comfort.

0: healing.
1: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her about some of the photos that's going on, that we are showing on YouTube. 선생님, 저희 유튜브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에 네. 지금 어떤 화면인가요?
2: 지금 그 불교 수행 중에서 불화, 네. 사경을 하고 부처님 경전을 글로 적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탱하를 그림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 네.
2: 저 뒤에 있는 불보살님들의 모습들이 다 이제 그림으로 그린 모습이거든요.
1: 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이제 백스코에서 지금 박람회에서 네네,
2: 전시하고 있는 거죠.
1: 아, 네. 그렇군요. 네. So these portraits and the photos and pictures that you see in the background, you can see them at the expo right now at Bexco. Definitely beautiful indeed. And you are seeing some of the photos of what's going on at Bexco right now. Well, when your mind feels cluttered, what is your personal way to rest and unwind? I would love to hear it from our guest today.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2: 네.
1: 마음이 복잡할 때 스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2: 아, 글쎄요. 먼저 내 마음이 복잡하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2: 알아차려야 이 복잡한 마음을 비워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그럼요.
2: 네. 이러한 복잡한 생각이 많다고 느껴지면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저도 매일 한 30분씩 이렇게 걷는데요. 걷다 보면 이상하게 머릿속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걸으면서 내가 내딛는 발걸음에 집중하거나 내가 걸으면서 느끼는 나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걸어보시면 마음이 아마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제 해가 지고 나서
2: 네.
1: 요즘 너무 더우니까요.
2: 네.
1: 걷는데 한 20분, 30분 걷는데
2: 네.
1: 너무 좋더라고요.
2: 네.
1: 저희 제리님께서도 저는 마음이 복잡할 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걸어요.
2: 네. 네.
1: 바깥 공기를 마시면 걷다 보면 엉켜있던 생각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네.
1: So she emphasizes that the first step is simply noticing and acknowledging that one's mind is cluttered. She recommends putting down just smartphones for 10 to 20 minutes and go for a walk when feeling overwhelmed. Sharing her own daily routine of walking for about 30 minutes, she reflects that focusing on each step or breathing while walking helps clear complex thoughts and brings a sense of deep peace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Venerable 선초 스님 here in the studio.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선초 스님과 함께했는데요. 스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listen to Sandra Larke with To Be Surprised.

0: And the time is now 11:44,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de. Every Friday, we have this special segment, News Inside. And today, we a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He's a reporter from Busan-Ilbo. 네, 김동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topic for today. It is reported that the new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cheduled to open in 2030, has been decided to be located in the Stage 1 redevelopment site of North Port of Busan Port. Today, we're going to look into this detail. 2030년 문을 여는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지에 들어서기로 했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해양수산부는 부산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복합항만지구 일대를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부산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심사했는데요. 그 결과 동구가 제안한 초량동 1270번지 일대의 복합항만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이 부지의 면적은 72,456제곱미터로 축구장 약 10개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부지는 현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on the 6th that it has finalized the complex port district area within the Stage 1 redevelopment site of North Port in Donggu, Busan as a site for its new headquarters. And previously, the ministry received and reviewed proposals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in Busan for 3 days, starting from the 29th of last month. As a result, the complex port district in the area of 1270 Choryangdong, proposed by Donggu, was selected. The area of this site is 72,456 square meters, which corresponds to the size of about 10 soccer fields. The site is currently being used as a parking lot and for the Busan Port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Well, other local governments also applied for the ministry's site contest. What is the reason why North Port was ultimately selected?
2: 해수부 부지 공모엔 다른 지자체도 신청했었는데요. 북항이 최종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이번 공모에는 동구 외에도 강서구와 남구, 중구도 참여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부지는 확보가 용이하고 유관기관과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등 점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 소유이지만 사업 완공 후 소유권이 해수부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상업지역에 해당해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행정적 부담과 소유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0: I see. So yes, in addition to Donggu, 강서구, 남구, and 중구 also participated and competed in this public call. And the newly selected site is reported to have received high scores in all evaluation items, such as the ease of securing the land, high possibility of clustering with related agencies,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Although the site is currently owned by the Busan Port Authorit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ownership is scheduled to revert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upon completion of the project. Moreover, since it corresponds to a commercial area, it does not need to undergo a separate procedure for changing district unit plans, significantly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and required time. Well, it was evaluated as a particular strength that the largest area among the proposed candidate sites was secure. What effect is expected when the area is large?
2: 제시된 후보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 확보됐다는 점이 특히 강점으로 평가됐다는데요. 이 면적이 넓으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1: 네, 북항 복합항만지구 부지는 애초에 해양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와 직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복합항만지구 부지에 향후 해양 관련 기관을 유치하기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인 HMM 역시 부산 이전을 확정하면서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랜드마크급 신사업 건립을 발표한 바 있어 해수부 부지와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0: I see. So because the North Port complex, the Port District site, was originally planne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marine cluster, it can maximize linkages and effects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e ministry explains that it is also easy to attract marine-related institutions to the complex Port District site in the future. Previously, HMM, the nation's largest flag carrier, also confirmed its relocation to Busan and announced the construction of a landmark level new headquarters with the Norport redevelopment area. So synergy effects with the ministry site are expected to grow even larger. Well, we hear the location with excellent accessibility is also the strength of the new headquarters site.
2: 뛰어난 접근성을 지닌 위치도 신청사 부지의 강점이라고요.
1: 네, 북항 부지는 지금도 KTX 철도 인프라를 갖춘 부산역을 걸어서 오갈 수 있고 도시철도 1호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에는 북항을 가로지르는 트램 부산항선과 가덕신공항에서 오시리아를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도 놓일 예정이어서 접근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해수부 측은 타기관과 해양수산 분야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곳이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하기 좋은 위치라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0: 그렇군요. So even now, the Northport site allows walking to and from Busan Station, which is equipped with KTX railway infrastructure and is also connected to Urban Railway Line 1. And in the future, the Busan Port Line tram crossing Northport and Busan Type Expressway, Buti X, connecting Gadeokdo New Airport to Assyria are scheduled to be laid down, marking accessibility really even higher. The ministry comprehensively evaluated it as a convenient place, easily accessible to other agencies and citizens with marine and fisheries civil complaints, while being a good location for employees to commute and settle down stably. Well, having the scale, the total project cost and the construction schedule for the new ministry headquarters been decided.
2: 해수부 신청사의 규모와 총 사업비, 건립 일정 등은 정해졌나요?
1: 네, 신청사의 구체적인 건물 규모나 총사업비는 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지 선정을 마무리한 해수부는 올해 안으로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착수합니다. 신청사는 해양수도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될 전망인데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부산 시민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수도권의 핵심 거점이 결정된 만큼 향후 신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I see. So the specific building scale and the total project cost of the new headquarters will be finalized in the future through consultations with other ministries. Having completed the site selecti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finalize the facility scale within this year and embark on full-scale construction procedures aimed for completion in 2030. Well, please summarize today's details and let's wrap up.
2: 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1: 네, 부산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의 복합항공안 지구 일대가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들어선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이 부지는 확보하기 쉽고 유관기관과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착수합니다.
0: 그렇군요. So the new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be located in the complex port district area within the Stage 1 redevelopment site of Northport in Donggu, Busan. This site received high evaluations for being easy to secure, having a high possibility of clustering with related agencies and offering convenient transportation. The ministry will finalize the facility scale within this year and embark on full-scale construction procedures with the goal of completion in 2030.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and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We'll be back on Monday at 11:05 a.m. Final song is by IU with 분홍신.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자소서 수정과 서류 탈락의 연속, 하루하루가 치열한데요. 오늘은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20대 취준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가는 취업 이야기, 오늘 가감없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성민 씨.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26살 취준생 박성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성민 씨. 먼저 취준생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은 도서관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1: 저는 조금 다르게 도서관보다는 먼저 공고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가 떠 있으면 공고를 준비한다든가. 그래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는 게 오히려 제 첫 번째 루틴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고를 확인한 후에는 그날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그날 해야 될 공부들을 계속 진행한 다음에 혹이나 저녁에는 자소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운동을 하면서 또 건강을 챙기면서 일단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우리 성민 씨는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1: 제 목표는 이제 방송국이 취직한 게 목표이므로 이제 방송 계열 준비를 위해서 시사 공부와 그리고 여러 언론사 시험에 논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촬영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 촬영 관련된 서적들도 현재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자소서를 쓰다가 우리 성민 씨만의 멘탈 관리법이나 혹은 나를 위로하는 소소한 치트키가 있나요?
1: 저도 자소서를 쓸 때 제가 뭔가 한 게 많이 없어서 많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는 상대방도 나랑 비슷한 처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 직종을 준비한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원하기 전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내가 싸운 거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싸운 만큼 다른 사람도 비슷할 것이다, 나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말자, 이렇게 멘탈을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혹시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1: 요즘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힘든 거는 신입을 잘 뽑지 않는다는 게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에서도 경력직을 많이 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입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서 오히려 그래서 신입 자리가 나면 그 자리가 굉장히 과열되고 그래서 사실은 신입 자리가 없는 게 요즘 취직 현장에서 굉장히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우리 성민 씨는 나만의 속도를 지키기 위해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좋아하는 명언이 있으신가요?
1: 불교에서 자등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취업이 힘들고 이럴 때마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이 길을 헤내지 못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등불 삼아서 어두운 그 취업 시장을 뚫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등명,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취준생에게 취업 준비라는 과정을 딱 하나의 영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하나의 영단어로 표현하자면 아마 마라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마라톤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마라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진짜 끝없이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 머나먼 길을 달리는 게 엄청 고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마라톤도 끝이 없어 보이지만 42.195km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직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도 언젠간 끝이 있고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마라톤은 끝까지 가야 우리의 기록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엔 취직에 성공할 거라 생각을 해서 우리 모두 끝까지 파이팅하는 마라토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마라톤 정말 와닿는 단어네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묵묵히 달리고 있는 모든 청춘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하는 곳에서 꼭 웃으며 연락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성민 씨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1: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어.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2: 뽀 마이 부산.
3: 뽀 마이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5: 부산?
6: For my 부산.
7: 부산 하면 For my 부산.
8: For my 부산.
9: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10: Right, and you're listening to For My Busan Summer Special.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름 이행시 영어 hot, H-O-T, hot으로 삼행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Okay, right, and we've got a lot of text messages. I'm very, very excited. Let's get into it. Right, so we have at 8175님, 요, 여기다, 흐름, 늠름한 NG가 진행하는 포마이 부산. 오, 감사합니다. That's great. I love that. I love that. Right, then we have at 5387님, 요, 리오리안 미스 코리아급 몸무게를 갱신하던 나의 리즈 시절. Okay, back when I was at my peak, I kept hitting new lows on the scale. Lovely. 름, 듬, 지카도 키 코고, 키 고고, 핸섬 보이니 남자친구 만나고 눈이 사랑으로 뒤덮였네. Okay, then I met my tall, handsome, dependable boyfriend, and now all I see is love. I love that. Okay, then we have at 호빵님, H, hot day today. O, OMG. T, terribly hot but lovely day with For My Busan. Thank you, 호빵님. Yes. Then, oh, we have 삽살개님. H, how come the sun don't go on vacation? How come the sun don't go on vacation? 진짜 태양 꺼버리고 싶어요. 네. 해가, 네. 방학 없어요. 휴가 없어요. 진짜. Then we have, oh, we have 5906님. H, H, O, O, 감기 걸렸었나요? T, T를 안 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That's okay. Lovely. Thank you. And 5600님, 요, 요심의 마음을 띠엔 흔드는 름. 늘 들으면 웃음보가 터집니다. Okay, lovely, thank you. Those are some tongue twisters in there for me. I love it. Thank you very, very much. And we are going to start our next segment in a second, but I just want to let you know, if you want to participate, 2행시 아니면 3행시, please send in your text messages to sharp 9050, 카카오톡 친구 추가, BFM 앱 메시지, 아니면 부산연구방송 채널, 노튜브 라이브 채팅. Okay, right, text to £9050, which will cost you 100 won, 카카오톡 and YouTube live chat. Right, and now we are going to go straight in to our summer groove with TJ.

0: Welcome, TJ.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처음이에요.
1: 네, 오늘 처음입니다. 엔지님.
0: 네,
1: 아, 반갑습니다.
0: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진짜 네. 오늘 제가 여기 오다가 노래가 들었는데 진짜 목소리가 진짜 천사처럼인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듣기 감사합니다. 아주 편하고 너무 예뻐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와, 저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아, 잠깐 옆에서 하시는 거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막 그러면서 들었어요.
0: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뭐

0: 듣다가 가끔 이,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1: 아, 아닙니다.
0: 네, 네. 그러면 우리 네. 여기 서머그룹에서 우리 네. 뭐 하고 있으시죠?
1: 오늘 뭔가 AI 노래 경연 대회 한다고
0: 네,
1: 해가지고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네, 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I'm going to remind you, okay? 네. So what song makes you think of summer, right? So summer inspires us in so many ways, and it even makes us want to sing. So to celebrate our summer special, our listeners created their own summer songs using AI, and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and enjoy them together. So 시작하겠습니까?
1: Yeah.
0: 네, 오케이.
1: 가입시다.
0: Let's start. Let's go yeah. together. Right. So, today, yes, yeah. we asked our listeners to create their songs. So, we're really excited to listen to them together today.
1: Yeah,
0: right?
1: yeah, yeah. yeah. 거의 살짝씩 다 들어보고 오긴 왔거든요.
0: 네, 네, 네.
1: 다들 그... 야 이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을 정도 너무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0: 네. 맞아요. 제 생각 네. 그거 요즘 진짜 AI 하는 네. 것을
1: 맞아요.
0: 제일 걱정입니다.
1: 네. 네.
0: 왜냐하면 우리 그냥 이렇게 AI랑 이렇게 쉽게 노래 만들 수 있으면은
1: 네.
0: 우리 가수들 선생님들
1: 아,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만 AI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도 AI를 이제는 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아 이것을 해서 뭐 뺏기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0: 네네네네네.
1: 어쨌든 악기들이나 컴퓨터 악기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0: 맞아요.
1: 조금 시간을 많이 단축해 주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아 이런 초이스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바로 한번 들어보고 연상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음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좋아요.
0: 네, 네. 그냥 약간 툴처럼 쓰면
1: 맞습니다.
0: 되는데 제 제일 큰 걱정인 거 그거 아니고 그냥 다 그냥 AI로 만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1: 아, 맞아요. 네, 하면 네. 돼요. 특히 그 AI랑 친구 돼서 막 의논하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너무 걔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
0: 제가 네. 진짜 그거 진짜예요.
1: 네네.
0: 제가 예전에 뭐 몇 번에 뭐 준비하다가 AI로 네. 이거 만들어주세요 네.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진짜 완전 실패했어.
1: 맞아요.
0: 그래서
1: 정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AI는. 네.
0: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 같은 거 다 내고
1: 네.
0: 그 정리하는 거는 AI로 너무 잘하고
1: 맞습니다.
0: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하지만 다 하면 안 돼요.
1: 아, 맞습니다.
0: Okay, so 오늘 our listeners sent us songs in all kinds of genres, TJ. Okay, so what kind of genre do you think goes the best with summer? 여름이랑 제일 어울리는 장르 뭐입니까?
1: 그 아무래도 저기 부산에 오면 또 부산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0: 네.
1: 그 제가 만드는 장르인데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제가 네, 만드는
0: 네,
1: 장르인데
0: 네.
1: 약간 저는 그 여름이라고 하면 트로피컬?
0: 트로피컬한
1: 트로피컬 느낌한 레게나
0: 맞아요.
1: 트로피컬 느낌이 있는 락이나
0: 네.
1: 뭔가 트로피컬 느낌이 있는 삼바나 이런
0: 네네네네.
1: 정통보다는 그런 가벼운 그런 그루브가 섞여 있는
0: 맞아요.
1: 음악을 좋아해요.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항상 바다 가다가 그 뭐 셀린디언 같은 노래 너무 좋아서
1: 맞아요.
0: 약간 뭐 가벼운데 네네. 뭐 의미가 너무 깊어서 그런 거 네 받아왔습니다
1: 네.
0: 그런 마음 나와요
1: 맞습니다
0: 네네네네네 진짜 너무 재밌어요
1: 네.
0: 그래서 today 우리 오늘 we have 12 songs today okay and every single one of them are just so amazing truly we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all of your songs and I really wish that we could listen to all of them in their entirety. But to make the segment just go flow quicker and to make sure that we get to all your songs, we are only going to be playing 12 songs today, okay, and small snippets from them. So please understand and please know that we absolutely loved all of the things that you made. Okay, right, so... 조태준님,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1: 아, 기대합니다.
0: 네,
1: 네 저도.
0: Okay.
1: 네.
0: Right. So,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떤 노래가 어떤 느낌인지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1: 네네.
0: 됩니다. 문자 #9050 카카오톡 그리고 노튜브 채널 의견 보내주세요. Okay. So we're going to get started and we're grouping our songs into groups of four. Okay. So our first group Now, group number one.

0: my goodness. Thank you to all of our listeners who took the time to create and send us these wonderful songs.
1: 아까 그 말 취소해요. 저희 어쩌면 돼요.
2: 네. 아, 요즘대로 이거.
0: 아니, 네? 아니, 아니. 네. 아,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좋았어요.
1: 진짜 좋았어요.
0: 어떻게 생각했어요?
1: 아, 그 정말 이렇게 많은 그 우리들의 그 감성이 AI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막 느낄 때마다, 네. 들을 때마다.
0: 네, 네. 그렇게 느꼈어요.
1: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훌륭한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0: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please share your thoughts about each song.
1: 네네.
0: 아, 네. 1, 2, 3, 4. 네. 첫 번째는 최은주님.
1: 네. 맞아요. 첫 번째가 네. 아무래도 이렇게 아주 좀 달달한 여름 느낌이 싹 났었죠.
0: 맞아요.
1: 났었는데 좀 그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한번 불러보면 아 멜로디가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았다.
0: 아.
1: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냥 들었을 때는 그 AI 가수가 너무 잘 부르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 불러보면 조금 멜로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되게 부르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0: 아~
1: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0: So it might be difficult to sing, but you know, maybe that means genius. Genius, difficult to sing. Okay. 네. What about 두 번째 이현철님?
1: 두 번째 노래야말로 이렇게 뭔가 기획사나 뭐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부를 수 있으면 히트 예감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보다는 스무디가 맛있다. 네. 네. 저는
0: 맞아요.
1: 커피가 더 맛있긴 하지만 예.
0: Yes, 뭐, no, no, no.
1: 어쨌든 커피를 더 많이 하시. 하지만,
0: 네,
1: 참
0: 네네네.
1: 좋았습니다. 네.
0: 그러면 so a little bit getting people together, sing, let's sing together, that 네네. kind of vibe, yeah, kind of a pop song, yeah, 네. okay.
1: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0: 이용할 수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1: Wonderful.
0: 맞아요.
1: Wonderful.
0: 아이디어 너무 좋았고요.
1: What 여러분? about 이완진님?
0: 네네. 3번 분이 참 이게 이분이야 제 취향을 정말 저격하셨어요.
1: 네네네.
0: 그리고 뭔가 부산 그루브가 정말 넘쳤고요. 그 가운데 우리 또 글로벌 도시답게 아주 또 멋진 장르가 들어갔잖아요. 네네네네. 월드 뮤직과 록이 섞여가지고 네. 그런 장르였고 되게 성의 있게 만드신 것을 좀 느꼈어요. 프롬프트나 이런 거 엄청 몇 번 이거 돌리셔서 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는 오케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so, 너무 잘 들었고요.
1: So they probably put a lot of prompts into the AI to do that. 네, yeah, 100%. 네. And what about 임성빈님?
0: 네, 마지막으로 임성빈님은 약간 이 아이돌 사운드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나중에 후반부 때 엄청 또 매력적인 후렴이 또 나와서 네. 정말 아, 이분 좀 잘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좋게 들었습니다.
1: Okay, 네. it was wonderful. Thank you very, very much. Very easy to listen to, 임성빈님. Thank you. Okay, so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group two. Okay, and we've got our fifth song by 이장훈 titled Midnight Coast.

0: 오케이. 서 어땠어요?
1: 아,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우리 또 6번의 음악은요.
0: 네.
1: 뭔가 이게 도시적인 밤바다가 느껴진달까? 5번 분이시죠? 5번 분은 뭔가 도시적인 그런 부산의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
0: Definitely
1: 좋았습니다.
0: Busan City. Yes.
1: 네, 부산.
0: Yeah, we've got Busan. And then our next one. Peyton.
1: 그리고
0: yes.
1: 6번은요. 이게 AI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지만 전 연령이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는 장르를 좀 만들기가 좀 힘든데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하신 것 같아요.
0: 네,
1: 나이와 상관없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가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0: Oh, 네. Something we can all enjoy together. I love it. I love it so much. What about 10님?
1: 예, 7번은 왠지 그 영화 유토피아 보셨죠?
0: 네.

0: 유토피아 그 동물들이 전부 막 해운대에서 뛰어노는 그런 장면이 상상했거든요. 네. 네. 네. 참 재밌었습니다. 네. 오, 영상이랑 붙이면 참 좋을 것. 아, 주토피아. 주토피아.
1: 주토피아. 네. Yes, yes. I love Zootopia.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네, 네, 네. Kind of like a Zootopia song. I love it. And then 재경모님.
0: 예, 8번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현해서 부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잘 사용하셔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1: Oh, you did a really, really fabulous job. Yeah. Okay, right. Remember, everyone, please send us your comments and what you think of the songs. 어떤 느낌 나는지 보내주세요. Okay, and we're going into our final group now. Okay, so we've got song number 9 by Roll titled Yahoo, It's Summer.

0: Oh,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그거 마지막 그룹이었습니다.
1: 예.
0: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가면 갈수록 더 뭔가 네. 더 좋아집니다. 네.
0: 그러면 어땠어요?
1: 네, 그 9번 분은 저는 이게 AI 음악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고 본인이 부르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노래 너무 잘하셨는데 네. 이런 인간미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0: Okay, 네. It sounded like you sang it yourself. That's amazing. It's very well made. What about our number 10?
1: 네. 이 노래는 이렇게 어디 영상에 딱 붙이면 정말 찰떡이겠다.
0: 어, 진짜요?
1: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와우.
1: 그러니까 영상의 자체도 노래가 너무 튄다기보다는 영상인을 돋보이게 하는 음악이 참 좋은 음악인데 아 그렇게 영상에 묻히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와우. 들었습니다.
0: So 네. if we have a video accompaniment, that would be amazing. 네. What about our 11번?
1: 11번 역시도 좀 또 영상 생각했는데 왠지 그런 영상 있잖아요. 어떤 음악이 딱 나올 때 사람이 더 잘생겨 보이는 거. 네. 왠지 그런 네. 거 같았어요.

0: 얘도 아 이거 딱 틀어놓고 어떤 사람이 그냥 싹 웃기만 해도 되게 잘생겨 보이겠다.
1: 아, 네, 그런 okay. 생각을 했었습니다.
2: Okay, 네. look more handsome. Yeah, take that song, put it with the video. The person will look more handsome. 네. Lovely. And what about our number 12, our last song?
0: 네, 마지막 곡은 참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야, 이 그런 분들이 가사를 어떻게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지 싶을 정도로 되게 가사가 아주 우리 대중성에 맞는 그런 가사여서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2: 네. Wow, the lyrics were fabulous. In the last one. Well, thank you very, very much. Once again, we'd like to say a very, very big thank you to all of our listeners who sent in their songs. We really, really loved it, and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do this without you. Thank you for making it so, so special. 모두 다 좋았지만 가장 좋은 한 곡을 뽑을 텐데요. 점수 집계를 좀 기다려 보내겠습니다. Okay. Right, so we're going to read some of our comments from our listeners about the songs that they've heard. We have our first one over here. Oh, 차현이님, 다들 대단하세요. Very good. 맞습니다.
0: Very good.
2: 네. 맞습니다. 네. Everyone did so, so well. GD님, 노래가 전부 훌륭하네요. Oh, very interesting. 네. They loved it all. We've got 진리님, 모든 노래가 즐겁고 감동이에요. 맞습니다. Oh, it was very, very, very touching. 네. Just amazing. Yeah. 네. I enjoyed it so much. What about you? What did you think overall?
0: 네. 아, 이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저 원래 AI를 잘 많이 그 필요할 때마다 썼는데 오늘 왠지 집에 가서 그냥 한번 틀고 놀고 싶어요. AI 들고 막
2: 저도요.
0: 꼭 만들어보고 놀아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했습니다.
2: 네. It's now Friday. You know, it's time for
0: 아, 그러네요.
2: 불금.
0: 불금. Yeah.
2: So, TJ, I mean, we're living in a place where AI-generated songs are everywhere now. But in the age of AI music, you know, we've spoken a little bit about, you know, making AI songs. And we hope that we can still keep our roles as singers and all of those things. But now, it's time for the big one.
0: Uh-huh.
2: We've got to choose a winner. We've got to choose a winner.
0: 이긴 사람 뽑아야 저한테 이렇게 맡기세요?
2: 오, 진짜. 네. 오,
0: 제일 힘든 거는.
2: 제가 이 결정 안 해도 돼서 진짜 네. 너무, 너무 좋아요. 네. 네. 오케이. TJ님, 그러면 드럼롤 한 후에는 우리 뽑은 사람 말해주세요.
0: 네.
2: 드럼롤, please.
0: 3번 이완진.
2: 네. 축하드립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2: 네. 네. 왜 뽑았어요?
0: 일단 부산 지역명과 그 지역에 따른 설명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2: 아.
0: 본인이 이거를 막 그 본인의 수기도 넣고 자기 생각도 많이 넣어서 그렇게 만드셨고 거기에 또 찰떡으로 맞게 음악까지 네. 우리 글로벌 도시 부산이랑 섞어서 좋은 장르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다들 너무 훌륭했어요. 다들 너무 취향도 너무 훌륭했는데 뭔가 그런 본인의 어떤 노력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완진님을 내겠습니다.
2: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완진님. I love that. Okay. Right, everyone. So thank you for enjoying for sharing these songs with us today. And thank you, TJ님, for coming with us and sharing again.
0: 네.
2: And again, we'd love to just thank you all once again for all the songs that you sent through. We loved all of them. Okay. Right. So you will be getting a prize. Everyone will be getting a prize for participating. So please check your message board for more details. Okay. And our next song today is Hawaii by Red Velvet.

0: 생각해보면 남자친구의 작전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제가 있는 도서관에 와서 제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같이 밥 먹자 라고 하고 밤 산책을 가자고 하고 처음에는 원래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도서관 사물함을 열었는데 웬 쪽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펼쳐보니 무려 보물찾기 지도였습니다. 지도가 알려주는 곳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며 진지하게 보물찾기를 했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이 가득 담긴 보물상자가 기다리고 있었던걸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 보통 정성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 끝에 그의 고백을 받았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힘들었던 수험생활 내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고시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도 가끔 예상치 못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서 저를 웃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각자의 자리를 조금 더 단단히 잡으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하숙집에서 마주친 그 안녕하세요 인사가 이렇게 제 인생의 남편 후보를 만나는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 혹시 남자친구가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Hey boyfriend! 남자친구야! 다음 보물찾기도 언제든 환영이야! 다만 이번에는 너무 어려운 코스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1: 와우, what an amazing love story. So they met three years ago at the same boarding house, and she was studying for a major civil service exam, and he had just returned to college after finishing his military service. At first, they only exchanged greetings, but after her exam, he started asking her to have meals with him and go for evening walks every day. The turning point came when she found a treasure hunt map inside her library locker. Following the map led her to a treasure chest filled with her favorite chocolates. I was deeply touched by the thought and effort he put into it, and that's when she began to open her heart to him. I love that. They soon became a couple, and today they still consider each other their greatest treasure. Oh my God. They'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married and enjoying their happy journey together. I love that. I love that so much.
0: Yeah. That's a heartwarming story.
1: That's perfect love story. I love it. Okay.
0: Yes.
1: Right. I can't wait to hear the next one. Okay.
0: All right. So I guess, you know, finding that person, becoming your life partner, that's just incredible, right?
1: It's beautiful. It's a beautiful thing.
0: All right. So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our next love story, shall we?
1: Oh, I'm so excited.
0: All right. And this one is from Park Ding Su-nim.
1: Wonderful.
0: 제 인생에서 가장 복이 터진 기분 좋은 일은 바로 제 나이 40살이던 때 우리 가족과 남편 친구 가족이 같이 떠난 해외여행이었지요. 저희는 2000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당시 스피드 시대에 맞추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여권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5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죠. 후후. 신혼여행을 대신한 선물 같은 여행이라 생각하자며 남편이 갑자기
2: 우리 중국으로 한번 바람 쐬러 가자
0: 라고 말하더라고요. 부산 토박이인 저는 해외로 가려면 경비가 억수로 많이 들긴데 어쩌매 돈 걱정이 되네. 돈을 생각하니까 이리 심장이 후덜덜 떨리노 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2: 촌스럽구라. 돈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이 오빠야가 다 준비했다. 아이가 중국말이나 푸뜩 공부해라 알겠나 라고 하더라고요.

0: 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신랑을 잘 만나서 결혼 15년 만에 중국 바캉스도 떠나고 내가 늦복이 터졌는갑다 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어 책을 사서 마르고 닳도록 외웠습니다. 니하오마 시에시에 니하오마 시에시에 인사말을 마르고 닳도록 외우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우리는 깃발을 들고 앞장선 가이드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감성 충만한 소녀가 되어 북경에 있는 인공호수인 용경협의 유람선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남편이 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네, 버뜨기리 없나? 저번에 그 유행했던 영화 타이타닉 영화 알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그 누구고 그 케이트 윈슬렛 주인공 하던 거 그 제일 유명한 타이타닉 포즈 기억나제? 우리도 이제부터 영화 속 주인공처럼 분위기 한번 잡아보자이? 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고 주책스럽고 야, 사람들도 많은데 라고 사양했죠. 하지만 남편에게 이끌려 팻머리로 갔고 드디어 저의 사랑을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 포즈를 맞추던 찰나 아이고 남편이 너무 분위기에 심취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서 거의 유람선 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크게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에 여기 좀 뭐 있어. 내 좀 살려주이소. 순간 벌떼처럼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남편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죠. 여행 가이드는 사색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남편을 양차 양차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큰일 날 뻔했나. 여러분 억수로 고맙습니다. 남편이 무사히 배 위로 올라오자 같이 유람선을 탄 여행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핀잔을 줬죠. 진짜 이게 무슨 일이고? 어? 타이타닉 주인공 어? 재현하려다 이게 무슨 일이고 부끄러워가 아 남사 싫어봐가 여행 같이 못 다니겠다. 그러자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요 내가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오바를 했뿐네. 결혼 전에 프로포즈도 못하고 결혼해갖고 이번 기회 유람선에서 타이타닉 배우처럼 프로포즈할라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내 욕심이 과했다. 미안하다 자기야. 앞으로 사랑 표현은 말로만 할게.
1: Goodness, what a story! And thank you. You need to look into voice acting, honestly.
0: Thank you.
1: So, the most unforgettable trip of my life was my first overseas vacation with my husband, 15 years after we got married. While we were on a sightseeing boat in China, my husband suggested that we recreate the famous Titanic pose at the front of the boat. But just as we were striking the pose, he lost his footing and almost fell overboard. Thankfully, other passengers quickly helped him pull him back to safety. And later, he told me he had wanted to give me the proposal we never had before our wedding. It was a frightening moment, but it became one of the most unforgettable memories of our lives. Oh my goodness.
0: Funny. Have you ever done that Titanic thing?
1: No.
0: No?
1: No, okay. I'm too scared. No. No, no, no, no.
0: Oh, okay,
1: no.
0: Okay.
1: I will never yeah. ever do that. Because my luck is such that I will fall into the sea and be lost forever. I will just be lost. I will become
0: but
1: a lost
0: But your love
1: person.
0: Of your life will save you, definitely, right?
1: I'm sure he would. He would jump in to save me, but I'd be gone, Yunji. I'd be gone.
0: No.
1: Yeah.
0: I think this was like so heartwarming for me because, you know, like Gyeongsangdo guys out there.
1: Yes.
0: They have a way of expressing this, but doing it in a Titanic way, I thought that was very interesting.
1: I think that is very, very interesting. Mm. Oh, no. Okay. Right, everyone. Yes. So we are going to go at the end. This is the end of part one of Summer Nights, and we are going to go into a song now. Oh, very fitting. Summer Night by John Travolta and Olivia Newton-John. Enjoy. Mm.

0: Right, and we're going into our third story now by Kim Byung-guk Nim. Okay, all very exciting.
1: All right, so here it goes.
2: (1999) 9월 어느 날, 저는 그 당시로 치면 나이 30살의 노총각이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있었지만 부모님 대신으로 저에게 보듬어 주시고 친아들처럼 토닥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큰어머니와 큰아버지였습니다.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신 큰어머니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 우리 조카가 나이가 서른이 되었는데 어디 좋은 상처 없어요? 라며 다니셨는데요. 어느 날 동네 부녀회 총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충북 제천에 있는 아가씨가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 한다고 하던데 떨떨하니 인상도 좋은데 한번 만나볼 긴가요? 저는 수줍어서 좋단 말도 못하고 있는데 총무님께서는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아따 인연이란 자고로 모르는 것이요. 내가 마침 그 아가씨를 만날 일이 있는데 이참에 그 충북 어디고 제천에 한번 올라가서 같이 볼 텨?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총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부담 갖지 말고 만나봐요. 그래서 저는 충북 제천이라는 곳을 얼떨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들어서는 순간 저 멀리 그 아가씨가 보이더라고요. 가슴은 뛰고 심장은 벌렁벌렁벌렁벌렁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아가씨의 처지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방은 뭔가 소화 안 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치 없이 계속 호구조사 같은 평범한 질문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 김선영 씨라고 했지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고는 바로 애프터를 신청했죠. 다음 주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그랬더니 당황한 그분은 점잖게 거절하셨습니다.
3: 아, 괜찮아요.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요.
2: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저는 눈치가 빠른 편이 아니고 한술 더 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상대방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질문 세례로 선영씨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큐피드의 화살이 서로 꽂혀야 하는데 저만 일방적으로 계속 화살을 당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겨우 잡은 두 번째 만남에는 제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에 키 높이 등문을 구두를 장만했고 최신 영화도 예약했죠. 하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저 약속이 생겨서 가야 돼요 라며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전화위복이라고 했지요. 저는 이제 동네분에게 두 번째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부녀회 부회장님 첫째 딸을 소개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큐피드의 화살이 서로 통한갑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26년째 되었는데요. 여전히 변치 않는 애정전선을 자랑하고 아들은 어느새 24살, 딸은 22살이 되었고 저희 집에서는 매일 하하하하하 하며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루를 같이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희는 계속해서 쭉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겠습니다.
0: Goodness, what a moving story. All the way back in 1999. And he went on a blind date. It didn't work out. Mm-hmm. But luckily, after that date, he actually met the woman that he married. And they got married 4 months after meeting. And they've been married for 26 years today. That is amazing. Years of laughter and love. I love it. Yeah. That's a real, like, story, you know. I don't know how else to explain it. Just like
1: that warm, you know, loving family.
0: Yes,
1: right?
0: I love that so so, so much. Mm. I think it's amazing.
3: It's a touching, beautiful story, right?
0: Those are amazing stories. Mm. Thank you.
3: Thank you. All right. I really enjoyed reading all these amazing episodes from our listeners, and we really appreciate you guys sending in these wonderful stories with
0: 100%.
3: Us.
0: 100%. And we're so sorry we couldn't read all of them, but truly,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That is just amazing.
3: Yes.
0: Okay. Right, well, Yunji, we're going to have to say goodbye now.
3: Yeah.
0: But it was so lovely having you in the studio with us.
3: And same with
0: me. You know, we do have some texts that we can read before we close up.
3: Okay.
0: Right, so we've got Siwon Junim saying, 첫사랑이 언제였더라? 잠시 생각 정리 좀 해야겠네요. Oh, Siwon Junim. Oh, yeah. 사랑 많이.
3: Maybe
0: 많이.
3: Suji?
0: Yeah. No. Yes. Then we have Chanu 746님. Pomaibu가 제 첫사랑 좀 찾아주세요.
3: Oh, 어떻게 찾죠?
0: 어떻게 찾을까요?
3: 어떻게? I heard it's a familiar name.
0: It is a familiar name. Yes. I wonder. Who could it be?
3: One of our producers here.
0: Right. Yeah.
3: And he said earlier, in the year of 2003, the girl went to 구학 초등학교.
0: Wow. Okay, if that's you, 찬우 이름이 만약에 기억하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3: 트링트링.
0: 맞아요, 맞아요.
3: Okay,
0: okay, so in 2000년.
3: Mm-hmm.
0: Okay, ooh, lovely.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Yunji?
3: No, I don't have my first love yet.
0: Really? Okay. Well, hey. 찾을게요. Okay. Ah, there you go. Hey. We never know. He could walk in the door any minute now. Okay.
3: All right.
0: Well, thank you so much, Yunji.
3: Thank you so much
0: for being with us today on our summer special. We'll see you soon.
3: Okay. Thank you.
0: Thank you. Right, everyone. And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our lovely summer special show, and also to the end of me. I have really thoroughly enjoyed hosting with you for the past 3 days. And I will be back next week on Explore Busan. Have a lovely Friday, happy Bulgum, and a lovely weekend. And special thanks to our producer, Bak Bo Song, our writer, the lovely Hong Kyung Hwa, and myself, Ange Harris. And we'll see you soon. Thank you very much.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Oh, this restaurant is really cozy and fancy.
2: 그쵸. 이 레스토랑 진짜 좋죠.
3: How's your meal?
2: Meal? 아, 식사가 어떤가 이 말이네. Good, delicious, 맛있었어요.
3: It looked like you didn't eat much. Is everything okay?
2: Everything okay. I'm sick. 아,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아파요. 아픈데 소개팅이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가지고 잘 못 먹는 중이에요. I'm sick.
3: Oh, sick. You're sick? Oh, then fair enough.
2: Fair? 페어 플레이 할 때 그 페어면 아픈 게 공평하다 그런 말인가? 응? 뭐 그런 말을 한대요.
3: Oh, don't get me wrong. I mean, I understand everything you're going through. Fair enough.
2: 잠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피자를 한 조각 더 먹어서 불공평하다 이 말인가? 엄마야, 지사이라. 뭐 그런 걸로 그러노. You pizza 뭐?
3: Oh, more pizza? Oh no, I'm full. Do you want another slice of pizza?
2: 뭐야, 순순히 피자를 양보하는 거야? 진짜 공평하게 먹었는지 페어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각자 몇 조각씩 먹었는지 한번 세알려볼게요. 자, 카운트.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3: Wait.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2: 아, 헷갈리잖아요. 아, 다시 세알려야 되네.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3: Fair enough. Fair enough.
2: Fair enough.
1: 상대방의 이유나 설명을 듣고 그럴만하네, 이해돼 라고 할 때 fair enough 라고 합니다. 상대방 의견이나 행동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That makes sense. I understand. 또 사용 가능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해해. 그럴만해. Fair enough.
3: Fair enough.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6: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 Kukb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7: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I got.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ung.
8: Muoshiten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3:00 o'clock.

0: Nice to Minsu.
1: Welcome back, listeners. You are tuned into Nice to Minsu. I'm Minsu. Big thank you to our listeners joining us. If you'r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if you're watching us on NutTube, welcome, welcome. We had a slight change in studio layout here in the studio during the song break. I don't know why, but our 부장님 wanted our media producers, the hardworking media producers that make all our online content, plus 여러분들 뒤에 있는 미디어 월에 막 이미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냥 이제 올스타 아주 예쁘게 꾸며주는 이렇게 두 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불편하시죠? 불편하시죠? 아, 근데 갑자기 우리 부장님들이 우리 미디어 PD님들 앞에 앉으세요 라고 이렇게 시켰거든요. 네. Oh, they wanted it. 미디어 PD님들 이거 앞에 You guys wanted to sit in front this close? 이렇게 앞에 가까이 앉고 싶었어요?
2: 이렇게 가까이인지는
1: 몰랐는데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었다. 아, 우리 부장님이 그 말을 아주 네 to the tenth degree exponentially 받았네요. 네, 바로 앞에 앉았는데 제가 부담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 부스타분들은 너무 환영하네요. 네, 우리 두두님이 우리 큐티걸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미디어 PD님들 뒷모습이라도 반갑네요. 우리 슈그만 땅이님이 보냈고요. 네, 여러분 일단 저 위에 저보다 우리 미디어 PD님들 위에 우리 부장님한테 이거 싫다고 말해주세요. 네, 우리 부스타분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말해야지 부장님 아, 안 되겠다 그냥 뒤로 다시 와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네. So, 여러분, send in your messages telling us how you don't like the media producers sitting this close to me. Because 이렇게 말해야지. With your messages, our producer in the back will directly take them to heart and scoot our media producers back to the comfortable, back to the studio. 정신 차리고 방송해야 되겠네요. 우리 PDM님들이 보고 있으니까. Today we are talking about bathroom taboos. 화장실 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I shared with our listeners a very hot topic. Taboo for some, a guilty pleasure for others. A trend in the bathroom, eating an orange. Okay. So I see a lot of pros. I think our listeners, 우리 청취자분들도 they're not saying it's bad.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I don't see anybody that's disgusted by the fact about eating in the bathroom. So 이거 그냥 guilty pleasure라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I think we could assume this is a guilty pleasure, right? For most people. I don't see people saying, oh, don't do

0: Okay. Now, I do have a list of other things, other habits, other practices that people do in the bathroom. 여러분, don't worry. I kept it PG, okay? 이거 뭐 모두 다 이거 청취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 토픽트를 가져왔습니다. Don't worry. 문자 요정 아닙니다, 저는. So, other bathroom taboos or guilty pleasures. 여러분, 말해주세요. 네, guilty pleasure입니까? 금기입니까? Brushing your teeth in the shower. Okay? 샤워하면서 치카치카 하는 거예요. Is this guilty pleasure? Is this a taboo? Or for some people,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I know some people out there think that's a given. 너무 박수 그렇게 크게 안 쳐도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SF분들. So, brushing your teeth in the shower, right? 이거 물어보기 조금 너무 이렇게 뒤에 있었으면 그냥 물어보고 답변 들을 건데 너무 앞에 이렇게 대놓고 우리 미대 PD님한테 물어보기 좀 그런데 샤워하면서 brushing your teeth in the shower, yes or no?
1: Yes.
0: 오, 둘 다 yes. Okay. Me, I do it too. I do it too. But let me ask you this. 우리 미대 PD님들은 이 치카, right? Toothbrush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your toothbrush? 세면대. 세면대. Okay, sink, right? 세면대 위에. 선반에요. 아, not in the bath, not in 그 욕조, bathtub. 욕조가 bathtub이잖아요. So not in the bathtub. Oh, okay. Now, sometimes I leave my toothbrush in the bathtub. 이제 여기에서 와이프한테 좀 등짝 스매싱 한번 받아봤습니다. Okay? So leaving your toothbrush in the bathtub, right, where the shampoo and everything is, 그냥 간단하게 올려놨거든요. This is something 이제 이게 혼나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 맞다 말이 된다. Because near the bathtub, there's more humidity, there's more moisture, 습기라고 하죠, right? 습기가 더 있으니까 there's more moisture around that area. So more moisture means more bacteria. Okay, but brushing your teeth in the shower, I think this is something, it saves time, okay? 시간 낭비 안 되잖아요. 시간 오히려, 근데 얼마나 더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I don't know if there's like a big difference between, you know, showering and then going outside and then brushing your teeth or doing it all at the same time while in the shower. But I feel like, 그냥 생각으로, it just feels like it saves time for me, okay? Brushing my teeth in the shower, okay? So, 이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Okay? We have other people chiming in. On our note 2, 우리 너구르님. 근데 샤워하면서 화장실 슬리퍼 신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So, there are people, according to 너구르님, that, 그, you know, the bathroom slippers, right? 맞아, 슬리퍼는 슬리퍼입니다. Slipper. So, people that keep their slippers on while they are showering. Okay? But let me ask you this. People that do this, maybe. I understand if 욕조가 없으면, if you don't have a bathtub, I understand wearing your slippers while taking a shower. But 욕조 있으면 그래도 합니까? 우리 부장님 씻는데요. 나도 신고 하는데 라고 하는데 부장님, do you have a bathtub or is it just stall? Okay? Bathroom stall, 아니 그 shower stall은요. 그 우리 워터파크나 이런 데 갈 때 우리 안 그러면 헬스장에 욕조 없고 그냥 이렇게 뭐지 그 stall and 그냥 바닥이잖아요. 그걸 shower stall이라고 합니다. So if it's just a shower stall and it's just floor, yeah, I think it makes sense. But if people wear it into the bathtub, I think that's 이거는 좀 금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kay? Either you don't trust your bathtub. 내 욕조를 그냥 안 믿겠다. Because you consider it maybe also dirty. 욕조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Okay? So, if you wear slippers into your bathtub while you're showering, I think you have to think twice. Okay?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구리님은 일단 저는 샤워할 때 맨발로 합니다. Oh, okay. 근데 너구리님, I ask you, same question. Do you have a bathtub or a shower stall? Okay? But some people are agreeing. 우리 두둥님도 구리님, 서로 찾고 계시네요. 죄송해요. 이건 I thought you were chiming in on today's topic. 여러분, 저랑 소통합시다. Let's have a conversation with me, okay? Not with one another.

다은님은 어, 영어로는 샤워 부스라고도 안 해요. 어, shower booth also works. Shower booth and shower stall. I think I don't know what the difference is. 차이가 확실히 아마 은밀하게 분명히 있을 은밀하게

0: Welcome back, listeners. You are tuned in to All-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I do hope you enjoyed the first hour of our show, another episode of Nice to Minsoo in the books. Well, time for hour number two, and that means we have highlights of some of the best segments here at All-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Segments that made you laugh, that made you cry, but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Yes, sir. All right, let's see what highlights we have ready for you.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segment that we have with Asia every week. And after that, 영어 할 결심. This week, Jordan continued to fill in for Melissa. We have a fun episode, a highlight ready for you. But up first, we do have to get to today's 부산 아줌마 오늘의 표현입니다. 그건 이해돼. 그럴만해. Fair enough. 이 표현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h, this restaurant is really cozy and fancy.
1: 그쵸. 이 레스토랑 진짜 좋죠.
0: How's your meal?
1: Meal? 아, 식사가 어떤가 이 말이네. Good, delicious, 맛있었어요.
0: It looked like you didn't eat much. Is everything okay?
1: Everything okay. Really, I'm sick.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아파요. 아픈데 소개팅이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가지고 잘 못 먹는 중이에요. I'm sick.
0: Oh, sick. You're sick? Oh, then fair enough.
1: Fair? 페어 플레이 할 때 그 페어면 뭐 아픈 게 공평하다 그런 말인가? 응? 뭐 그런 말을 한대요?
0: Oh, don't get me wrong. I mean, I understand everything you're going through. Fair enough.
1: 잠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피자를 한 조각 더 먹어서 불공평하다 이 말인가? 엄마야, 지사이라. 뭐 그런 걸로 그러노? You 피자 뭐?
0: Oh, more pizza? Oh no, I'm full. Do you want another slice of pizza?
1: 뭐야? 순순히 피자를 양보하는 거야? 진짜 공평하게 먹었는지 페어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각자 몇 조각씩 먹었는지 한번 세알려볼게요. 자, 카운트. 자, 내 하나, 원. You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0: Wait.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1: 헷갈리잖아요. 다시 세알려야 되네. 자, 내 하나, 원. You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2: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이해, 그럴만해. 영어로 뭐라고요?
0: Fair enough. Fair enough.
2: Fair enough.
0: 상대방의 이유나 설명을 듣고 그럴만하네, 이해돼 라고 할 때 fair enough 라고 합니다. 상대방 의견이나 행동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that makes sense,

0: I understand. 또 사용 가능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해해. 그럴만해. Fair enough.
0: Fair enough.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Thank you, Busan Ajime, for this week's expression. Time for a quick song break. This one's by Taeyeon, 제주도 푸른밤. And right after tha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0: please
1: never...
2: 생각이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3: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2: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3: That's right. Time for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3: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A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1: Yeah.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Oh, sorry.
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터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3: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But before that, we do want to remind our listeners that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going on starting today until Friday. 여러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0: or 엉덩이에 땀 자국 생긴 채 하루 종일 다니기. 자, 여러분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Like we said,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2부의 문자 요정이 몇 명 골라 and we'll give you special prizes. 아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This is so easy.
0: 네.
1: It's either you look like you sweat like but or you look like you wet your pants.
0: 그쵸, 그쵸.
1: So I think I'm definitely gonna go with the pit stains because like I'm kind of used to it. Just avoid wearing a white shirt, honestly. But yeah.
0: 네. 그래서 여러분 둘 다 너무 일단 선택이 좀 어렵긴 하다, right? A 흰티 입었는데 겨드랑이 땀 자국 이거 뭐라 그러지? 이 겨땀국. 겨땀국.
1: There's 네. a word for that.
0: Versus 엉덩이에 땀 자국 생긴 채 하루 종일 다니기 이게 엉땀국 하겠습니다. 네, 겨땀국, 엉땀국 여러분 어떤 것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You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1: What about you?
0: Oh, I don't want to walk around looking like you know I made a mistake in my pants.
1: Yeah, right.
0: 네, 그래서 차라리 Because I think the 그, 이 겨땀국,
1: yeah.
0: right? 겹땀국.
1: You can just be like this.
0: 그쵸. Don't raise your hands. Yeah. And even if you do, people will understand.
1: Yeah.
0: It's summer, right?
1: Yeah.
0: But if you have like a big stain on your pants, mm-hmm. like they're gonna wonder.
1: I know, right?
0: Is that thumb or is that something
1: Their
0: else?
1: Their creativity right? is gonna spark.
0: 맞습니다.
1: Yes,
0: 네.
1: but you know what? When it gets really hot, our bodies start working hard to cool us down.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ich parts of our body sweat the most?
0: Oh, good question. Mm-hmm. 네. And of course, our Im 작가님 has provided us the answers. actually, areas like our forehead, 이마, our face, 얼굴, and our armpits or underarms, 겨드랑이, palms, 손바닥 있잖아요. 그리고 feet, 발바닥. These are some of the places where we sweat a lot because they have a lot of what's called sweat glands.
1: Yes.
0: 네. Your body is basically saying, oh, like it's too hot. I'm going to give off all this water slash sweat,
1: yeah.
0: you know, to cool your body down.
1: Exactly. Sweat itself doesn't really have a smell. The problem starts when bacteria on our skin break down the sweat. Especially in areas like the underarms and 네. feet. 사실 땀 자체에는 냄새가 거의 없는데요. 피부에 있는 세균이 땀 속 성분을 분해하면서 냄새가 생긴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1: Interesting.
0: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아니라 우리 임 작가님이 궁금해서 에이샤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But oh. Asia, what about 엉땀? What about butt sweat? Does it smell bad? And why do we sweat so much there?
1: Actually, not usually. Butt sweat itself doesn't have much of a smell.
0: I'm so immature. 나 이럴 때 웃으면 안 되는데.
1: I'm just 네. gonna... Anyway, it's mostly a problem because it leaves embarrassing sweat stains. 엉덩이 땀은 냄새가 나는 편은 아니고요. 네. 땀 자국 때문에 민망한 경우가 많죠.
0: 네.
1: Because we sit for a long time. Oh, like when you go to the gym in the summer.
0: Oh, yeah.
1: And like when I'm like lying down on like the bench press thingy machine and I can see my 날개뼈 모양 그대로.
0: Oh, yeah.
1: Yeah,
0: 맞아요.
1: that happens too.
0: Because it gets like, you know, it gets really moist there. It's like, it's not it literally sweat from your body, but it's the air between your body and the seat.
1: Yeah.
0: Like, it there's condensation happening. 그쵸?
1: Yes.
0: Look at me all smart and science-y.
1: yes, but like, your body is literally just trying to cool itself down.
0: 맞습니다.
1: This is a true story from a friend of one of, of our all-star staff members.
0: 누구지? 누구지?
1: 누구지? She wore a black skirt. Stood up and realized she had a sweat stain on the back of her skirt. She had to walk around like that all day.
0: 우리 올스타 우리 올스타 스태프 중에 black skirt
1: 입는 분이
0: 입는 분
1: 계시나?
0: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밖에 없는데.
1: Who?
0: 네, 나 저기 뒤에 저기 뒤에 있는 분인가? 일단 we'll see. We have a lot of messages coming in, but real quick, 나 땀샘 폭발했어. 이런 말 쓰잖아요, 한국어로. 그렇죠? 이 영어로 그러면 말한다면요. 이 땀샘은요, sweat glands이라고 합니다. Right? It's a little science-y, but sweat glands. 그래서 오늘 내 땀샘 열리라네. My sweat glands are doing overtime today.
1: 네. 네. I think if my friend used this sentence, I would like that person more.
0: 그래요?
1: It just makes them funnier.
0: 그렇죠. 네, it's very detailed, right?
1: Yeah.
0: Like you know what you're saying. 근데 땀을 비 오듯이 이렇게 쏟는다. I'm sweating buckets.
1: Yeah.
0: So you sweat buckets. 그만큼 땀을 흘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 완전 여름 오늘 밖에 하루 종일 그냥 땀 흘렸어. I sweated buckets today.
1: 양동이만큼.
0: Right? 맞습니다. 네. So lots of messages, Asia. Let's get to a couple. Kevin Peck says, I like Asia. She's not pretentious.
1: Thank you. Oh, wait. I like that one. 다은님이 아주려 말하니까 더 거부감 드네요.
0: 그렇죠. 여러분. 곁담국 and 엉담국입니다.
1: Oh, and then the next comment. Where was it? Okay. 곁담 소연시대님께서 곁담국이란 정말 묻기 싫은... 먹기 싫은
0: 여러분, 먹는 국은 아닙니다. 네, 붓는 국이에요. 붓는 국.
1: Oh,
0: 네.
1: My gosh.
0: Lots of messages coming in the oven.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But we do have another.
1: Yes!
0: 네. 주제. So, 두 번째 여름철 민망 밸런스 게임 주제는요.
2: Round 2.
1: Which would you rather have your sunscreen melt down your face in public versus take off your shoes at a restaurant and have everyone notice your smelly feet?
0: 여러분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요. A. 얼굴 땀에 허연 선크림 줄줄 흘러내리기 or B. 식당에서 신발 벗었는데 꼬리꼬리한 발냄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너무 싫다 둘 다. 자, 샵 9050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의견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Like we said, 참여하는 분들 중에 2부에 문자 요청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Honestly, it's like 발냄새, like who would know if it's my feet?
0: Let's say there's only like two of you.
1: Okay.
0: Right? It's only
1: I'll
0: two
1: go
0: of
1: with
0: you.
1: The sunscreen.
0: 네. 일단 저는 어렵다.
1: Like because like I don't know, like the sunscreen thing is like it happens to a lot of people.
0: Yeah.
1: So it's like normal, isn't it?
0: I would go with also sunscreen because I feel like with the sunscreen
1: I can just like rub it out.
0: Yeah, and other people they're not that, it's not so much of a sensitive thing though, they'll let you know. Like Asia, oh, you have sunscreen running down your face.
1: Yeah.
0: Like I would feel comfortable enough like to tell you that, right?
1: Yeah.
0: But who's gonna be like oh, Asia,
1: ew,
0: your
1: Misu.
0: Feet. Is
1: your
0: this
1: feet.
0: You? Is this your feet? Right? 이게 더 서로의 민망하잖아요. It's embarrassing for like both sides, right? 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While those messages are coming in.
1: We have some facts for you. 네. Again. Which parts of your body, of our body, are more likely to have a noticeable smell during the summer?
0: Oh.
1: Well, let's count them down. 여름철 냄새가 잘 나는 신체 부위를 알아보면요. Number one is, of course, underarms. 겨드랑이였고요.
0: 네.
1: They have special sweat glands that produce substances that bacteria love to break down, which creates the strong smell.
0: 맞습니다. Number two is... feet. 2위는 발입니다. Our feet sweat a lot. And inside our shoes, it's very warm. It's very humid. And that's the perfect environment for bacteria to grow.
1: Yes. And number three is the scalp.
0: 네.
1: 3위가 두피. Sweat and oil build up on your scalp, especially in hot weather. And that can make your hair smell less fresh, let's say.
0: less fresh as... I think 꼬리꼬리하다. 이것도 저도 이 말 처음 들었거든요. 네. So 꼬리꼬리하다.
1: Where,
0: 네. Our listeners are asking how would you say that in English, right? 근데 무슨 이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무슨 냄새죠? 진짜 이렇게 발냄새 날 때 그 꼬리꼬리 냄새죠?
1: Yeah, 네. Yeah. I was thinking like fishy or 네. like stinky. I don't know, man. Stinky.
0: I think musty is a word. 왜냐면 꼬리꼬리한 냄새는 you smell the humidity as well.
1: Okay, that's good.
0: Right? 네.
1: Isn't like musky more like sipky plus?
0: 그렇죠.
1: Like,
0: musty라고 할 때 그 오래된 뭐 방 혹시 뭐 그리고 특히 어디 곰팡이
1: yeah.
0: 좀 있을 때 그 냄새 있잖아요. You could say, some people say it smells very moldy, and some people say it smells very musty. 근데 그냥 it smells funky라고 하면 됩니다.
1: Yeah, funky. I
0: 네,
1: think that's
0: funky.
1: Like the perfect
0: F-U-N-K-Y.
1: One.
0: Funky라고 할 때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Oh, something smells funky, and it's never a good funky, right?
1: Yeah.
0: It's always a bad funky.
1: Yeah.
0: 네. 우리 CID 시드 드루 funky라고 했네요.
1: Yes.
0: Yes, exactly. That's the word. I think to say 꼬리꼬리한 냄새. 네. Real quick, Asia. 그러면 영어 땀 냄새 관련된 영어 표현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Here we go.
0: 네. 우리 오늘 우리 작가님이나 부장님이 오늘 냄새 관련된 좀 영어를 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은데요. 자, 땀 냄새를요. Sweat smell이라고 하기 좀 이상한데, 근데 땀 냄새는 보통 어디서 나요? It comes off our bodies, right? 그래서 그 몸에서 나온 냄새를요, 보통 BO. 네, 이 약자 body odor입니다. Yes. 네, BO. 어, 그래서 어, 혹시 뭐 향수 같은 거 있어? I have BO today.
1: Yeah.
0: Right?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독한 냄새를요, stink라고 합니다.
1: Yes, right? You stink. 근데 you stink can not, it can mean smell, but if you say like you stink, 너 별로야,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0: 네. 살짝 기분 나빴어요.
1: You stink.
0: 너무 눈 마주치고서 you stink라고 했거든요, stink. 저한테. 네. 그래서 stink, 좀 지독한 냄새. 에 대해서 말할 때 stink라고 합니다.
1: Yes.
0: All right,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1: Yes, deodorant. We do need deodorant. 네.
0: 우리 Sid Drew님이 stinky feet are the worst라고 하네요. Mm. 네. 근데 Danny님이 scalp라고 하는데, when places where we smell the most.
1: Yeah, 네. 두피.
0: 일단 두피에서도 냄새 나요. 네.
1: Yes.
0: So 이거는 just my tip, my know-how. 왜냐면 저도 좀 나는데 좀 관리하는 남자니까요. 네. 여름에는 그 뭐지? 이 두피 이 머리 향수가 있어요. 따로.
1: 두피 쿨링 스프레이.
0: 아니요. 두피 쿨링 스프레이는 따로인데요. Uh-huh. They have perfume/cologne for your hair.
1: But isn't that like masking the smell and it's like smell plus odor or is it not? Like I've never used it before.
0: I think you would mask the smell. Yes.
1: Okay.
0: But rather that than your scalp smell, right?
1: True.
0: 네. 그래서 여름에 특히 a very useful product is perfume for your hair. 네.
1: Uh-huh.
0: So they have stuff like that. 그래서
1: yes.
0: 여러분 뭐 그걸로 if you do have a 두피 smell problem, mm-hmm. scalp smell problem.
1: Yes,
0: right?
1: or like it's kind of tough because I was gonna say like avoid wearing hats, but then I'm like,
0: 그쵸.
1: but then you it's also need to protect your face.
0: 맞아요. 네, Kevin Pack saying I gotta eat breakfast soon, guys. Enjoy. Enjoy. All 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2부에 문자 요정이 꼭 챙겨줄 테니까. If we didn't get to your message, do not feel bad. All right? All right, let's get 다음으로 오늘의 EPQ 갑니다.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That's right. Time for today's easy peasy quiz. Take it away, Asia.
1: 네, 도전하려면 아실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직접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맞습니다. 여러분,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all right, all the great prizes you can receive.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0: 립싱크 하는 순간 부장님이 자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도전자랑 네,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관 모전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서연재라고 합니다.
0: 네. 4학년 서연재 학생이었어요?
3: 네.
0: 서연재님 반갑습니다. 우리 연재 학생 우리 방송 어떻게 하게 됐어요?
3: 방송이요?
0: 네.
3: 그 저번에 5월 5일에 했었는데
0: 아이고 다시 네 아 도전하게 됐구나 오 일단 반갑습니다 Welcome to our show 네 자 Today you have to answer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all correct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연주님
3: 네
0: Are you ready?
3: I'm ready
0: Alright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Question number one. Choose the correct sentence. A. I have dog too. B. I too have a dog. C. I have two dogs.
0: 자, 여기에서 저는 강아지 두 마리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연재 학생, 네.
3: I have two dogs.
0: I have two dogs. 확실합니까?
3: 이게 맞는 것 같아요.
0: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몇 프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3: 100%.
0: 100%?
3: 네.
1: 예!
0: 맞습니다. 네. Sorry, I had to
1: figure out. Yeah,
0: yeah. make time. 네, 이게 잘라폰 아니었는데요. 자, 연재 학생 맞습니다. C. I have two dogs. 저는 개 두 마리 있습니다.
1: Yes.
0: 네. 어떤 선물 드리죠?
1: 커피 쿠폰.
0: 네, 근데 학생인데 커피 마시기엔 좀 그래서 우리 바나나 맛 우유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재 학생. 자, 두 번째 number two question 나갑니다, 에이샤.
1: Yes.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word to complete the sentence.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Okay, here we go. She is very interested, bidi,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A. She is very interested at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B.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C. She is very interested for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어떤 거 같아요? 느낌 와요?
3: 그 빈 거 같아요.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
0: 잠깐만 연재 학생.
1: She's good at English.
0: 왜 이렇게 발음이 좋아요? In native이죠?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이거 완전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
1: Me too.
0: 연재 학생 한 몇 프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확실합니까?
3: 100%.
0: 100%. 와. 아 근데 어떻게?
1: What?
0: 어떻게? 맞습니다. 네, 연재 학생,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이라고 하죠. Be interested in plus 뒤에 동명사, 뭐뭐에 관심 있다라는 뜻의 필수 관용 표현이죠. 축하드립니다. 뭐 드리죠, 이제?
1: Chicken.
3: Yeah.
1: Yes, 좋아요. But you're doing great, girl. 네. 네, 지금 댓글에서 너무 발음 보면 꽤 실력자 같은데 하고 발음 튀기네
0: 맞아요. 많이 있어요. 우리 루카스 유님이 발음 튀기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연재 학생 첫 번째 문제 맞췄고 두 번째 문제 맞췄고 딱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제 남았거든요. 이거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feeling 어때요? How do you feel right now?
3: 너무 떨리는데.
0: 네.
3: 기대돼요.
0: 너무 떨리는데 기대된다. 역시 I love that confidence.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best answer. This new phone is amazing.
4: Really? How much was it? Was it expensive?
1: Yeah, it... Which idiom fits in the blank? Okay, 이제 보기 나갈게요. A. Yeah, it broke my heart. B. Yeah, it hit the books. C. Yeah, it cost an arm and a leg. 어렵다.
0: 뭐가 좀 많이 비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이 세 표현 중에 뭐가 많이 비쌌다라고 뜻을 가진 idiom 어떤 것입니까? 연재 학생 혹시 알고 있습니까?
3: 네.
0: 근데 너무 이렇게 빨리 맞히면 우리 분량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 연재 학생 이따 바로 갈까요?
3: 네.
0: 자, 정답은요?
3: It cost a arm and a leg. C가 맞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여자 이거 우리 부장님 이거 자료폰 바꿉시다. 이거 지금 나 이 노트를 찾아야 되니까 너무 띵동댕 이 효과가 없거든요. 일단 연재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맞췄으니까 바나나 맛 우유 플러스 치킨 쿠폰 앤 마지막으로 에이샤
1: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0: 예!
3: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목소리가 확 올라갔네. 연재 학생 congratulations. 근데 연재 학생 이렇게 영어 어떻게 이렇게 잘해줬어요?
3: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로 돼 있는 거 영어하고 많이 봤어요.
1: Yes, love that.
0: 진짜 어렸을 때부터 being surrounded by a lot of things that you watch and listen to in English. 와, 큰 도움 됐네, 연재 학생. 우리 하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연재 학생. 너무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엄마, 아빠나 안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이거 말고 방송돼 있는 거 다른 거 듣지 말고 이거 들어.
0: 와 역시 완전 쿨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것만 들어. 반말까지. 그렇죠. 반말까지. 이것만 들어. Alright. Mic drop입니다.
1: Yes.
0: 이 정도는. 연재 학생, thank you so much. Congratulations to you 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3: 감사합니다.
0: 네. Bye. 와. 야, 멋지다.
1: That was such a cool girl.
0: 진짜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들어. 이거 바로 우리.